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황금바람은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식혀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맞이하는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축복의 노랫소리가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뜻깊은 구삼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행복의 락원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들어 내 고향 연변이 달따라 활기롭고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 명절을 맞이한 고향분들의 활짝 핀 웃음꽃 속에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행복한 우리네 생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는 진성화 씨는 순수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고향 사람들을 볼 때면 자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보내고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우리네 명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은은히 풍겨오고 있는 가을의 향기 속에서 파란 하늘가에 구삼 명절 축복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미영 씨는 타향살이 10여 년이 지났어도 꿈결에도 늘 부지런하고 순박한 고향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과 어릴 적 친구들에게 구삼 명절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소품 우리 집 경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여창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오겠지만
2: 어제 소화 계속 아이디어
1: 야 눈치도 없다 지금 소화해야 되는 문제인가
2: 아 그래 그래 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했대
1: 아이고 내 언영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2: 그래 뭐 이래 한테 뭐 위 어떻답대
1: 무슨 위 같은 소리를 임신했답대다
2: 응? 누기
1: 네
2: 뭐? 당신이? 아이, 당신이 이 나이에 임신했단 말이오?
1: 아이고, 정...
2: 그건 누구 거짓도 써. 그런 거짓말 누구 거짓도 써.
1: 아이고, 정말인다, 거짓말이 아이고.
2: 에이, 새끼들 지금 듣기 싫어.
1: 야, 내 임신했길래 지금 했다지.
2: 아이, 좀 그만 그런 험한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야?
1: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진단금에도 다 해야지. 무슨...
2: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댄가? 아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1: 야!
2: 저 처남이 오래 좀 오겠는데야 처남 앞에서 그 험한 소리를 하지도 마.
1: 간 언영 다 안다.
2: 무슨 안다고?
1: 예.
2: 그래 그든 그런 거짓말도 걔는 뭐 이랍대 주시 없다지.
1: 무슨 주시 없다기는 누나 축하! 대단히 좋아하지.
2: 축하는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
1: 야 정말 당신
2: 이 뭐여?
1: 보시오
2: 연변병원이라 원용나이라 아이 이게 정말이지? 아이 정말이구나 이게 야야야 이게 야야야 아이 야, 이 나무 그게 막 생기지는 게 뭐여 이게 야. 아 그럼요, 좀 그 방법을 대야.
1: 야, 나도 어떻게 알겠어?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섯 살 게 임신된 거.
2: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병원이야. 저 병원에 가서 당장 그 지워버려, 지워버려.
1: 어시게? 지우라고?
0: 그래, 지우자고 나시는가 그래?
1: 나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래니까? 당신 정신 있으니까 나는 야를 굉장히 나겠습니다.
0: 정신 나갔어 이게?
1: 왜 정신 나갔어?
0: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야,
1: 왜 난 왜?
0: 고중 댕기는 학생인데 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1: 아이고, 남들이 무슨게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재간 딱 만들어주면 되지.
0: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야, 근데 당신이 야 어떻게 낳는다 그래요? 야,
1: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아,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0: 야, 그런데 응? 어떻게 재리우겠어?
1: 야, 정말 내 재리우면 되지. 당신 절대 부담 안 씁니다. 아, 근데 야, 저 여보시오, 내 허거리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0: 뭐라겠어?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1: 나지 그래 뭐.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셔.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이 그렇습니까?
0: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 이게 저 임신하지 이게 내 저지른 일인가 그래?
1: 아이 그래, 당신 책임 없습니다. 이게 책임 없습니까?
0: 내 책임이. 아이, 야, 그 당신 요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기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아이, 저 우리 그럼 저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저 내 한번야 보여, 제 보여.
1: 예, 제 그를 보니 하면서 제발 일정 이르지 마시.
0: 예, 예.
1: 야, 전화. 이 나그네 좀.
0: 예, 보게.
1: 이거. 이 나그네.
0: 아버지. 아, 됐다. 아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1: 말하지 말라.
2: 아, 저마.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를 알지?
1: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2: 간 문제 생기면 좋지.
1: 그런데
2: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단 말인다.
1: 간이 엄마 어제?
2: 엄마 놀라지 마셔.
1: 어.
2: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1: 응.
2: 임신했다. 놀라지. 아,
1: 야, 에? 그래 간의 집에서는 간은 낳는다니?
2: 낳는단다.
1: 어. 낳는다.
2: 얼마 주시 없을까?
0: 야, 그게 무슨 그게 주체 없니?
1: 그래.
0: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지야. 네. 하늘에서 내려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1: 그래, 선물이지.
0: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야.
1: 아이 된다.
2: 어. 야,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신이지. 야, 내가 그래서 가로 수태 모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
1: 세상에 이런 일.
0: 그게 일이란다. 무슨냐,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1: 그래서.
0: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1: 얼다 정사이다.
2: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1: 어찌 그게 야, 불정사이야?
2: 그리고 바로 행배 없다. 예. 야.
0: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2: 아닙니다.
0: 야, 정말.
1: 야, 정말.
2: 야, 할머니 그러더라는데.
1: 아이고, 야, 어찌다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0: 농담해도 무슨 있지. 그 이런 농담하니까 저놈.
1: 야, 이거 농담하니 싸움하겠네.
2: 누구라. 누구.
0: 상부야.
2: 어이구야, 컸다야.
3: 예.
2: 아이고, 누나.
1: 누저니?
2: 여보.
0: 야, 반갑다야.
3: 잘 보냈어.
0: 오래간만이다야.
3: 야.
0: 오늘 그래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3: 아유, 괜찮아.
0: 그러니까.
3: 야.
1: 그럼 내 저녁 준비 좀 잘 하겠습니다.
3: 아이고, 배양기 좀 연락.

0: 됐어.
1: 우랬니?
0: 야야.
1: 어, 저 너 저랑 그 너 아들이랑 어디 다 무사야?
0: 야야야. 어.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응. 우리 집에 처녀째 어? 응.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야야야야야야.
1: 임신했다고?
0: 그 전파 검사를 해본 게 응. 쌍둥이다.
1: 뭐 쌍둥이? 그래.
0: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허고래하고 그 누뚱이 사이를 16년 터부를 만들었지만 어. 나는 그 단꺼번에 두매요.
1: 정말 너는 야 제가 있다야 제가야.
0: 매부.
1: 그런데야 야. 아니 야 그저 더 둘째를 지방 생긴데 낳겠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0: 아 매부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1: 뭐?
0: 낳아야지.
2: 빨리 저녁 없어 숨쉬야.
0: 매부 축하라. 누나 축하. 허거라.
2: 야야야야 다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0: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거라. 야 허거라. 예.
3: 예 잠시.
0: 야 일마 네. 축하한다.
3: 예. 뭐 축하한다고?
0: 어?
3: 뭐 축하한다고?
0: 허거라, 네? 너 마음 네. 네 동생을 어, 만들었다.
3: 우리 엄마?
0: 어.
3: 야, 삼촌. 예. 우리 엄마한테 임신하고.
0: 여러와, 네. 너 엄마 진짜 있지? 어? 네. 네 동생을 임신했다.
3: 아, 삼촌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야. 삼촌, 야, 무슨.
0: 야, 네? 이놈아. 네?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3: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1: 증거 펴드릴까? 여기
2: 썼습니다.
1: 여기. 어디 어디서 찾았어?
0: 봐라.
1: 어.
0: 잘 봐라. 이게 여기 지금 네 동생란 말.
3: 예. 이게 내 동생?
1: 그렇지.
3: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
1: 그렇지 임마.
0: 좋지.
1: 아하.
0: 야. 네 동생 생긴 얼마 좋니? 어? 허거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존속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 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인마 네 행제장에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3: 야 괜찮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탓일 거
0: 아니다
1: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 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저 여보
2: 예
1: 우리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낳았어
3: 야 아버지
1: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3: 왜 없을까?
2: 가!
3: 정말 크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 게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가한테 형이사, 아버지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0: 아이고
3: 그래 뭐 내한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0: 야,
3: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2: 어. 어제 그치 여기 앉아 여 좀 감 좀 오르고 어찌겠니 허거라 이 땀에 니 혼자서 응? 고생하는 걸 엄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니 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부담도 들고 니 이제 결혼해봐라 양쪽 늙은 부모로 니 혼자 모시겠니?
0: 그렇지.
2: 어? 그때라도 행제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고독하지도 않고 나눠서 하고 하면 얼마나 좋니? 야야야 이봐라 삼촌도 오늘 그 끝에 광주에서 엄마 볼라 어제 그 뭐야 이렇게 행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오늘 우리 집 봐라 얼마나 분위기 흥승흥승한 게
0: 그렇지.
1: 좀 우리 어, 저 네 동생 어,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어? 이게 어? 야 너도 좋고
3: 그렇지.
1: 나도 좋고
3: 우리 모두 좋다는
1: 거야 저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예? 얼씨구
0: 좋다
1: 얼씨구
0: 좋다
1: 얼씨구

0: 청도에 살고 있는 엄정숙 씨가 그제날 구산명지를 경축하던 시절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청도에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리고 있는 엄정숙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해마다 구삼이 되게 되면 우리 남녀로서를 거느리고 도연은 없지 할 수 없이 제가 저녁이게 되면 오락실에다가 칭규산이라고 새겨 놓고 빨간 꽃 진 사람은 칭자에 들어가고 파란 꽃 진 사람은 구자에 들어가고 노란 꽃 진 사람은 삼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안패해 가지고 지표물을 연습해서 했어요.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향의 친인들과 우리 동창들 저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70주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합니다.
0: 네, 그럼 엄정숙 씨가 연변저순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요청한 노래 돌아라 우리 상모야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가 지난 요즘 내 고향은 여름 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광동성 심수시에 살고 있는 강서리 씨는 연변에 다녀올 적마다 빠르게 변모되는 고향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면서 고향을 지켜가고 건설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항상 고향 연변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노래 꿈꾸는 장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변은 자치수 장대에 맞이하여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변모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 70년 조국 사랑을 펼치고 힘차게 고향 연가를 불러봤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맞이하고 내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약해보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할까요?

오늘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우린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그리고 최원무님, 그리고 박정흠님, 박소님, 태평양보호님, 최소천님, 영거리님, 김경희님, 네,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다들 오늘은 바쁘신가 봅니다. 오늘의 작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려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

마지라는 호칭의 무게 전려화. 어느 날 우연히 더윈에서 4살짜리 꼬마가 동생을 안고 분유를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귀여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눈앞에 아스라하니 펼쳐졌다. 산간 오지에서 살았던 우리 집에서 향 소재지에 자리 잡은 소학교에 가려면 험한 산길을 넘고도 또 작은 내를 건너야 했다. 산비탈은 비록 가파르긴 해도 오솔길이 있어 그럭저럭 걸을만 했으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내를 건너는 것이 문제였다. 가끔 서수레를 만나면 운 좋게 앉아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차가운 물 속에 듬성듬성 놓인 돌다리를 딛고 지나가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 돌다리 건너기가 어린 나에게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 속으로 퐁당 빠져들어 종아리까지 젖게 만드는 무서운 경험이었다. 특히 장마철이면 불어난 물 때문에 돌다리가 아예 잠겨버려 가슴을 졸이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내디뎌야 했다. 그래도 4살 터울인 언니가 있어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다. 언니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손길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 시절 동네 어느 집에서나 마지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어른들은 바깥 일에만 신경을 썼다. 언니는 어린 나를 돌보는 게 마치 당연한 듯 관심하고 챙겨주었다. 부모님은 생계로 바쁘셨기에 마지라는 이유로 언니가 자연스레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는 것을 맡게 됐던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다. 그 비는 우리가 등교하려면 꼭 건너야 하는 맑은 내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는 앞에서 걸었다. 언니 따라 강 중간쯤 갔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끌거림 때문에 도무지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도로에 서서 꼼짝을 못하니 언니는 안 되겠는지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등을 나에게 내줬다. 자, 엎혀. 맞이라는 이유로 어른스러움을 일찍이 배웠던 언니는 자기도 아이이면서 나를 업으려고 선뜻 등을 내줬다. 나는 언니의 등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는 캑캑거리며 손을 좀 풀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언니의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아 말을 듣지 않았다. 언니는 그런 대로 몇 발자국을 떼고 나를 큼직한 도로에 내려놓았다. 나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렸다. 언니는 빨개진 목을 손으로 슬슬 만지며 길게 숨을 들이켰다.

한숨 돌리고 나서 언니는 다시 등을 내밀었다. 그런데 물 가운데서 비련이 더욱 겁이 났다. 게다가 언니의 다리에 시퍼렇고 길다란 무엇인가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아! 하고 겁에 질려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언니는 힐끔 내려다 보더니 풀이잖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발을 훌쩍 들어 걸려있는 풀을 물에 띄워보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어물거렸을까. 등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언니는 꼼짝 못하는 나를 보고 하악하여 다시 오는 게 두렵니? 라고 물었다. 내가 머리를 끄덕이자 언니는 무엇인가 생각하나 싶더니 그럼 다시 후퇴해 갈 수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물에서 올라오지 않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돌다리를 딛게끔 도와줬다. 드디어 냇가에 발이 닿았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업은 어찌는가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언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돌식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꾸중을 들을 게 뻔했기에 언니는 하루 동안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하악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놀자는 말에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짜고짜 고개 넘어 박 아바인의 참외밭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노란 꽃이 필 때부터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 군침을 삼키며 지켜보던 참외.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 먹음직스럽게 생긴 참외들이 넝쿨에 달려있던 것이 떠올라 언니와 나는 낄낄 웃으며 냅다 뛰어갔다. 그날 우리는 낮 동안 밖에서 빈둥빈둥 나돌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다. 저벅저벅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슬슬 봤다. 부모님은 누구도 우리가 낮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사히 저녁까지 먹고 숙제를 하는 척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아바이였다. 아버지는 박아바이가 웬일로 찾아왔을까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어 맞이했다. 박아바이는 문턱을 넘어서며 허허 웃으셨다. 낮에 우리가 참외밭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박아바이는 참외를 뜯어먹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살살 뜯어먹으라고 말해주러 왔다면서 한입 떼먹고

꽂고 버려진 참외 여러 개를 헝겊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그제야 부모님은 우리가 낮 동안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게 됐고 아버지는 바가바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바가바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언니와 나는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걸 봤다. 아버지는 마지가 돼갖고 동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회초리를 들어 언니의 종아리를 맵게 내리쳤다. 언니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체벌을 받았고 나는 한켠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쿨쩍거렸다. 언니는 마음대로 학교를 결석한 것과 남이 참외밭에 손을 댄 죄 동생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까지 합쳐 호되게 혼났다. 그 일이 있은 후 언니는 하루아침에 어른스러워졌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부엌 일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의 숙제도 지도해줬다. 나는 공부 잘하고 듬직한 언니 덕분에 별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학기 말이면 늘 학급에서 앞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한 덕에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도 받곤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게 다 언니가 감독하고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생각은 못해봤다. 오히려 속으로 내가 총명해서 공부가 쉬운 거지라고 생각하며 겨우 자만을 할 때가 많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다. 그해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 어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방학간에 완성해야 할 학습 임무를 내줬다. 새학기에 배울 어문 수학교과서를 빌려와 우리 앞에 내밀면서 방학 동안 미리 예습해두면 새학기에 훨씬 수월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는 언니를 보며 엄숙하게 내가 맞으니까 동생 예습 많이 도와줘야 해 라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언니가 집안일을 거들지 못하게 했다. 오지마를 벗어나려면 공부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공부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어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찍 헤미든 언니는 어땠을까? 그해 여름 우리는 교과서에 연필 자국을 새까맣게 남겼다. 반년 뒤 나는 학기 말 시험에서 어문과 수학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맞아 전 학년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극찬하면서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했다. 옆자리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어? 지난 방학에 언니한테서 배운 거야. 나는 이실 짓고 했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 여름 방학 동안 곁에서 공부를 지도해 주던 언니가 떠올랐고 그제서야 언니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 언니도 쉰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언니는 여전히 우리 집의 든든한 맏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이 동생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언니는 나에게 큰 산과 같은 존재다. 오늘 언니의 삶을 되짚어보니 마지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 한구석이 저려

온다. 그리고 지난 날 언니의 등에 업혀 내를 수없이 건너던 날들의 전경이 아련히 떠오른다.

네, 금방 전려화 작가님의 그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맞이인데요. 여러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이로 불리우는 그 호칭 때문에 그런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네 가끔 네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는 이런 마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맏형 혹은 맏언니, 맏딸 또 맏아들, 맏며느리. 네 보통 맏며느리 너무 힘들죠.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맏이라는 네 이런 맏 여기에 뭔가 모를 신뢰와 이런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외에 또 오늘의 작품처럼 이 호칭에 대한 무게가 동반하죠. 가족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만약 맏이가 아니라면 우리 맏이들에게 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안부나 또 안부 메시지나 안부 전화 같은 거 하면서 네, 이런 사랑을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 동생은 알고 있으려나요? 그래요. 이렇게 이런 방송은 네, 오늘 저희 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또 저의 욕심, 저의 사심을 부려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련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나마 씨름을 내려놓고 고요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차라는 책 중에는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손을 맞는다. 뜨거운 물로 한번 예열한 다구에 겉잎을 넣고 흔들어서 다시 향을 맡아본다. 우려낸 찬물의 색을 관찰하고 젖은 찻잎의 향을 맡는다. 찻잔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차의 맛을 음미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오감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고민은 잊히고 외부로 향한 나의 안테나는 점점 나로 향한다.

네, 한 잔의 여유가 좋은 리오는 늘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정신없는 일정을 잠시 접고 내려놓고서 피곤한 심신을 달래고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차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털어내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다기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적당한 온도로 갖추기를 기다리고 찻잎을 꺼내 적당한 온도에서 향이 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은 정리가 되고 호흡이 안정됩니다. 이 시간에만 집중하고 차를 준비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커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원두를 꺼내 잘게 갈고 물을 끓여 한 방울 한 방울 내려 마시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겁니다.

커피를 직접 준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차 한 잔의 여유로 커피 한 잔의 쉼으로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죠.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득히 멀어져 가던 25년 전 추억 조각들이 퍼즐 마냥 머리속에서 하나하나씩 맞춰진다.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 꽃망울은 수줍게 터질 듯 꿈틀거리던 봄날이었다. 여사촌 이모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서시장의 똥매대를 엄마가 이어받게 됐다. 그 뒤로부터 엄마는 하루도 거를 세라 입쌀, 팥, 사탕가루, 소금 등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송편을 알심 들여 만들어 가게에 이고 나가 팔았다.

성편을 맛보면 알듯이 만드는 데는 지극한 정성이 필수적이었다. 먼저 팥을 깨끗이 씻어 푹 불린 다음 삶아내어 으깬 후 따뜻하고 나긋나긋한 팥을 한입 크기로 길쭉하게 빚는다. 다음 입살로 보들보들한 떡가루를 내고 버무려 석을 넣은 뒤 가마에 쪼낸다. 쫀득쫀득한 떡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밀어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콕콕 찍어낸다. 용기가 자리로 흐르는 떡과 달콤한 팥소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궁합이었다. 거기에 엄마의 손맛까지 더해져 떡이 맛있다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날로 늘어났다.

어느 해 찌는 듯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삶아둔 팥에 물이 조금 들어간 탓에 반나절도 안 되어 팥이 모조리 쉬고 말았다. 고객이 송편을 가지고 매대에 찾아오자 엄마는 두 말 없이 돈을 돌려줬다. 쥐어버린 몇 시쯤 되는 송편을 버리고 맥없이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콧마루가 찡해났다. 새벽같이 일어나 팽이처럼 분주하게 돌아쳤는데 공든 답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이야. 하지만 엄마는 돈을 내고 교훈을 샀다 치면 돼 라고 하시더니 이내 훌훌 털고 일어나 다음날의 재료들을 준비하느라 서둘렀다. 언돌과 링결되어 있는 가마에 떡과 팥을 쪼내기에 방안은 늘 찜통을 방불케 후끈거렸다. 장판마저 발바닥이 빨갛게 될 지경으로 뜨거웠다. 열기가 확확 와닿는 구들에서 엄마는 땀을 뚝뚝 흘리며 다리를 꿇고 앉아 송편을 빚었기에 무릎은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떡 하나하나를 선수 빗다나니 두 손도 늘 구운 고구마처럼 벌겋게 통통 부어 있었다. 그렇게 송편을 판 수입으로 온 식구의 생활비를 마련했고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다.

정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장 안에서 언 하루 있어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거역이었다.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었다 해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는 태부석이었다. 추운 겨울인지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가물에 콩나듯 드물다 보니 난거미가 지면 밖에 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팔아야 했다. 하얗고 곱든 얼굴과 손은 얼어터져 감자처럼 터슬터슬해졌는데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엄마는 10년 내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만큼 부지런히 시장에 나갔다. 예약이 줄줄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를 도와 송편을 대야에 담아야 했다.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몇백 개가 넘는 송편을 대야에 담아야 했으니 기름이 발린 손은 끈적끈적하고 몸에서는 떡냄새, 땀냄새가 물큰거렸다.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공원놀이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었는데도 우리한텐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 엄마도 여잔데 왜 꾸미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 때문에 엄마는 그런 사치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가끔씩 일찍 하학하는 날이면 엄마가 떡을 파는 매대로 찾아갈 때가 있었다. 그러면 나를 매대에 세워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팔았다. 팥썰을 넣은 송편은 하루만 넘기면 변질하기 십상이기에 날이 저물기 전에 팔아야 했다. 그날도 도움이 되겠나 싶어 하악하고 엄마 매대를 찾았는데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찾아와서 송편을 두근 달라며 100원짜리를 건넸다. 두근이면 거스름 돈 96원을 찾아드려야 했는데 잔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밖에는 엄마한테 가서 잔돈을 받고 가지고 와야 하니 좀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된다며 머리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달려가며 손에 있는 1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는데 촉감이 이상했다. 새 돈인데도 말라그리지 않았다. 엄마는 돈을 하늘이 대고 많이 쳐다보고 나서 툭툭 쳐보더니 가짜 돈이라고 했다. 조심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또 온 하루 번 돈을 그냥 날릴 뻔했다. 그 뒤로 엄마는 떡장사를 5년간 더 이어갔고 나도 대학에 가게 됐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엄마가 숙소로 전화를 해서 이젠 떡장사를 접고 한국에 가서 일해보려는 뜻밖의 속내를 터놓았다.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야 엄마는 외롭고 고난으로 얼룩졌던 타국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요즘 엄마는 우리 식구들을 챙겨주랴 어린 외손주를 돌봐주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낸다. 오늘도 우리는 밥상에 빙 둘러앉아 엄마가 손수 빚은 떡을 먹으며 옛 이야기꽃을 피운다.

생활비까지 해서 1년에 꼭꼭 만 원씩 들어갔어.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서 모아봤자 너 학비밖에 안 되더라. 그땐 너 동생도 어렸으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는 게 짧은 시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 하지만 외국에 가서도 불법이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 갚아야 할 빚은 산처럼 쌓여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만약에 붙잡히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나 하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날 때마다 꼼짝 않고 집에 박혀있었지.

마흔에 문턱에 들어선 오늘에야 엄마가 급하게 한국행에 나서게 됐던 리오를 알고 나니 마음이 찡해났다. 항상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엄마가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서러워했는데 이 모든 게 우리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알고 나니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40대 중반에 남편과 자식을 두고 낯선 외국으로 떠나는 엄마의 마음인들 어죽했으랴.

한국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주인 집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눈앞에 삼삼해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엄마는 오늘에야 마음속 고충을 털어냈다. 의리의리한 별장인데도 보모한테는 창고로 사용하던 콧구멍만한 방을 침실로 내줬다. 난방도 안 되는 산뜩한 바닥에서 며칠 자고 나서 하도 견디기 힘들어 주인한테 전기 담요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안 주더라 했으니 얼마나 슬펐으랴. 오죽하면 엄동설 안에 어덜어덜 떨며 고향에서 뜨끈뜨끈한 온돌에 앉아 송편을 만들던 추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겠는가. 집주인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있는 남편과 애들을 생각하며 꼭 참았다고 하니 마음이 미어질 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리향옥님의 작품 송편에 깃든 엄마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뒤 보모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그릇 씻는 일을 했는데 하필 떡을 파는 가게였다. 그날따라 왼쪽 눈이 유난히 부들거려 불안했는데 조심하지 않아 뜨거운 물을 쏟는 바람에 발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상처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팠는데도 약을 대충 바르고 그대로 계속 일을 놓지 않은 어머니였다. 아파도 누워있을 겨를이 없었고 달마다 빚을 꼭꼭 갚아야 했기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엄마의 팔에는 아직도 그때 사고로 남은 상처가 흉측하게 남아있다. 어느 날 아침 채소 사러 나가는 길에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기에 별 생각 없이 걸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어깨에 맨 가방을 확 채고 달아나 버렸단다. 화들짝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분질러 한동안 고생을 심하게 했단다. 돈은 항상 호주머니에 챙기는 습관이 있어 가방에는 별로 여기나 물건을 안 넣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래도 시퍼런 대낮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으니 그 뒤로 얼마나 마음을 조이며 살았겠는가.

떡장사를 할 때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루하루 커가는 너희들을 보노라니 힘든 줄도 몰랐어. 한국에 가서야 진짜 고생이란 게 뭔지 몸과 마음으로 실감했지. 8년 뒤에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소녀였던 너가 결혼한다고 신랑을 보여주지. 겨드랑이 몇 가지 겨우 얻은 둘째마저 훈칠하게 커버려서 처음엔 얼마나 서먹서먹했다고.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할 나이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깊게 남아있는 듯 엄마는 가볍게 탄식했다. 온 가족이 송편을 함께 만들던 시절이 그리웠는지 요즘은 늘 그때 일들을 돌이키며 지난 얘기를 곧잘 꺼낸다.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재롱 부리는 자식들을 떼어넣고 떠나가며 시름이 놓이지 않았는데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한 거겠지만 엄마는 그 아쉬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가난하긴 해도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면서 엄마는 오늘도 옛말처럼 자주 외운다.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젠 우리가 다 커서 홀로 서기를 하니 엄마는 늙었네 하며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상을 물린 뒤에도 엄마의 송편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다. 엄마가 만든 송편 하나하나에는 가족과 자식에 쏟은 깊은 사랑이 녹아 있었다. 눈바람이 휘몰아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1년을 하루같이 매대에서 송편 장사를 악착스레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외로운 타향에서 눈물로 세수를 하다시피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자신의 두 손으로 가족을 지켜내고서 했던 엄마의 굳센 의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월은 어느덧 엄마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그려놓고 머리에는 하얀 소리를 살포시 뿌려놓았다. 고생으로 얼룩진 쓰디쓴 엄마의 인생은 알고 보면 자식들한테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친 인생이었다.

인정은 물과 같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에 비하면 치사랑은 너무도 초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갈마든다. 성편에 깃든 엄마의 이야기가 어쩌면 평생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 세대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싶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성편 하나의 인생 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시작한 성편 빚기에서부터 고단한 외국 나들이, 가진 고생고생을 해서 일으킨 우리 가정. 네,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성편에 깃든 엄마의 이야기가 어쩌면 평생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 세대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싶다. 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성편에 깃든 엄마 사랑, 리향옥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저보다 세계에 빠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걸을 결심과 각오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언제든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네, 강한 열정으로 도전에 굴하지 않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교는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 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의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성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 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역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정강대학, 외국어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타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지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피서 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 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 개 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부대가 주숙한 집에 도착하니 주인집 식구들과 전사들은 갈하러 밭에 가고 뜨락은 물 뿌린 듯이 조용했다. 그는 이방저방 들여다보다가 겨우 연락병 화정방을 발견했다. 화정방은 전 연에서 곽상이 제일 사랑하는 전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전투에서는 그처럼 침착하고 용감했으나 평소에는 관연한 처녀처럼 수지붐을 잘 탔다. 곽상이 온 줄도 모르고 그는 한창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 화정방 동무, 지금 노 양화를 입고 있어.
2: 아니, 연상 동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1: 오늘 점심에 기차에서 내려 곧바로 오는 길이요.
2: 그런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돌아왔습니까?
1: 지금이 어느 때요?
2: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 동문 신문을 보지 못했소? 거리에서 군중들이 신문을 보고 지금 난리 났소.
2: 그래요?
1: 미국 놈들이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있소?
2: 조만간 명령이 내리겠지요. 그 짐을 이리 주십시오.
0: 화정방은 바느질감을 놓고 곽상의 짐을 벗겨들었다.
2: 이거 꽤나 무거운데요. 뭘 마시는 걸 가지고 왔습니까?
1: 헤쳐보면 알 게 아닌가.
0: 화정방은 봇짐에 손을 쑥 넣더니 대추를 한 움큼 꺼냈다.
2: 권연자네 고향의 대추는 정말 달군요.
1: 많이 가져왔으니까 실컷 먹으라고.
2: 네, 하부성 대추를 먹어본 지도 정말 오래됩니다.
1: 좀 이따 전사들이 일밭에서 돌아오겠으니 동무들과 고루 나눠 먹소.
2: 네.
0: 급하게 길을 재촉하느라 흠뻑 땀을 흘린 곽상은 시원히 세수를 하고 나서 화정방과 다시 마주 앉았다.
1: 요즘 부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소?
2: 우리 련의 강냉기가 잘 자랐습니다. 요즘은 훈련도 그만두고 갈거지에 총돌격하고 있습니다.
1: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정세가 어떤가 하는 거요?
2: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신문에는 미국군이 쳐들어왔다고 했고 주총리께서 성명에서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1: 그럼 벌써 뻔한 일이 아니요?
2: 아니, 뻔한 일이라니요?
1: 동무도 이젠 로병인데 무슨 일이나 전달을 받고서야 알려니 해서야 되겠소? 후방 부문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없었소?
2: 연장 동지는 함부로 물어선 안 된다고 해놓고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 요즘은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긴장한데 동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소?
2: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주인집 할아버지가 나보고 로해방구에서는 땅을 나눠줬는데 우리 여기서는 언제 나누는가고 가만히 묻더군요.
1: 그것보, 할아버지도 얼마나 민감한가. 그래서?
2: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요즘은 그런 것도 묻지 않고 그저 진종일 풀이 죽어다닙니다.
1: 그게 바로 정세가 변했다는 징조가 아니겠소?
2: 미국 군대가 38선을 넘은 후부터 물건값도 꽁충꽁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리 부대도 무슨 행동인가 있을 것이오.
0: 말을 마친 곽상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섰다.
2: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1: 영부에 가서 영장을 만나보려고 그러고.
2: 영부에 가도 류경장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1: 영부에 없다고? 그럼 영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
2: 저기 마을 동쪽 붉은칠을 한 대문 안에 있을 겁니다.
1: 뭐요? 그건 어떤 집인데?
2: 들어보니 그 집은 서안에서 큰 모피상네 집이라더군요.

0: 그 말을 들은 곽상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1: 용장이 그 집에 가서는 뭐라?
2: 오라서나 결혼을 하라는 모양입니다.
1: 뭐라고? 그래서?
2: 영장이 결혼하려고 거기서 지금 신방을 차리고 있습니다.
0: 얼굴빛이 굳어진 곽상은 마을 동쪽으로 걸어갔다. 마당에 들어선 곽상이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3: 반사세. 아, 이건 너무 폐를 끼쳐 안 됐습니다.
4: 아니, 영장님, 천만의 말씀을요.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3: 시간이 급하다 보니 제면 불구하고 제 요구를 들이댔습니다.
4: 아이고, 요만한 게 나무가 또 아닙니다. 아직 결혼 시간이 좀 남았으니 뭐 더 부족되는 게 있으면 허물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있는 성의껏 다 해드리겠습니다.
3: 기본상 만족됩니다. 자잘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4: 아이고, 아무쪼록 영장님 구미에 맞는다니 저도 기쁩니다.
0: 곽상이 들여다보니 번쩍거리는 유리창문, 문마다 드리운 참대빨, 해당화, 협죽도 화분 등으로 뜰하게 갖춰진 것들이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에서는 길사가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숨은 생각이 내비쳐져 있었다. 일꾼들이 한창 거울을 나르고 있을 때 곽상이 썩 앞에 나섰다.
1: 보!
0: 그 소리에 놀란 류키영이 곽상을 돌아보았다.
1: 영장 동지, 돌아왔습니다.
3: 그래, 돌아왔구만.
0: 류키영은 이런 때에 곽상이 나타난 것에 퍽 시답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정신은 온통 신방 꾸리는 일에 딸려 있었다. 그 어색한 기분 속에 모피상이 다시 끼어들었다.
4: 자, 영장님, 거울이 하도 낡아서 신혼방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만은 프랑스제가 돼서 별로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3: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4: 자, 저쪽 책상 머리에 차탁을 하나 놓아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3: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4: 그래도 차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4: 네네네네네.
0: 그 장면에서 곽상은 완전히 고운 보리짝 신세였다. 그들의 짓거리를 지켜보는 곽상의 가슴은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4: 저기, 영장님, 잔치날을 받으면 저한테 인사 알려주십시오. 영장님의 잔치 술이야 뜨거운 당상이지요.
3: 저의 결혼식에 반선생이 많이 애썼습니다.
4: 이거 성심성의로 부대를 지지하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응당해야 할 일이지요.
3: 아무튼 반선생이 이번에 마음을 써주어서 일이 순조롭게 됐습니다.
4: 아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차려진 것이 아주 큰 행운입니다.
0: 곽상은 속에서 굴뚝 같은 것이 치밀었다.
1: 저놈은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망나니야.
0: 곽상은 모피상의 등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류키영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3: 전보, 신해방구의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해줘. 어떻소? 이만하면 신방이 간사께 구려졌지?
0: 류키영은 아직도 신방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곽상은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으나 가까스로 자기를 억제했다.
1: 영장동지, 요즘 새로운 정황이 없습니까?
3: 정황이라니?
1: 부대가 행동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가고 묻는 겁니다.
3: 동무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어?
1: 무슨 말을 들은 건 아니고, 이건 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미국 놈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반을 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참, 동무는 왜 그렇게 답답해? 동무는 나무랄 데 없는데 롤에 나지 못하게

0: 파리요. 바람 소리를 듣고 비가 온다고 하거든.
1: 네?
0: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가 하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 우리들 가운데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대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 면에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상급에서 왜 우리더러 생산을 하라고 하겠어? 전쟁이 방금 끝났으니 내 보기엔 그 당분간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소?
2: 그렇지만 당면한 정신은 확실히 긴장합니다. 이번에 집에 가보니 여원도 많고 어중이 떠중이들의 행동도 수상합니다. 우리 마을의 늑다리 지수놈은 원강센싱 빈농들이 집에 가서 빈농들이 분배받은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0: 동무는 더 참지 못하는구만. 하긴 그럴 수도 있어. 그놈의 물건을 나누어 가졌으니 그놈이 좋아할 리 있겠어? 하지만 그놈들이 그렇게 날칠 때면 민병들을 시켜 그놈을 잡아가두면 그만이지.
3: 평소에 문화 수준이 높다고 유세를 떨던 육희영은 곽상의 문화 정도를 두고 한바탕 닦아세웠다. 하지만 곽상의 귀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묵혀들지 않았다. 베리꼬인 곽상은 렴부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양설이 쏘준 쪽지가 생각났다.
2: 이번에 양설 동무도 저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0: 어? 아, 그래. 그 동무가 지금 어디에서? 왜 여기 오지 않았어?
2: 그 동무는 부대에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이 쪽지를 절해달라고 했습니다.
3: 쪽지를 받아준 류키영은 빙그레 웃더니 천천히 펼쳐들었다.
4: 희영 동무,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업도 잘 되겠죠? 요즘 정세가 몹시 긴장해졌어요. 제가 돌아오기 전에 부대가 훌쩍 떠날까봐 좀 먼저 돌아왔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동무가 말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딴 의견이 없어요. 동무의 의견대로 하도록 해요. 하지만 부대에서 새로운 행동이 있으면 전 결혼일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기차에서 자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 성내지 마세요. 함양정거장에서 양설.
3: 쪽지를 읽고 있는 육희영은 이마살을 잔뜩 찌푸렸다. 금방까지도 입가에서 남실거리던 웃음기도 싹 다 가셔졌다.
0: 참 유치하게. 전반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를 써서 분석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나본 참.
3: 한참이나 시근거리던 류키영이 무리를 획 돌렸다.
5: 연합병!
6: 네?
5: 좀 이따 차탁을 들여놓고 문을 잠고 내가 곧 영부에 가보겠어.
6: 네?
3: 류키영이 뒤를 따라 곽상도 대문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리가에 이르러 작별 인사도 없이 갈라졌다.

0: 곽상이 렴프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1: 법원장.
2: 아니,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1: 자를 기다리고 있었네.
0: 곽상을 부른 사람은 로 모범이었다. 로 모범은 곽상이 어릴 때 지주집 매를 죽이고 매화도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그를 구해준 은인이다. 그의 원명은 강보인데 후에 부대에서 다시 곽상을 만나 이제는 상하급 사이가 되었다. 곽상은 원래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아저씨라고 불렀으나 부대에 온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로 모범이라고 불렀다.
2: 지금 밭에서 돌아오는 길입니까?
1: 그래. 요즘은 부대에서 농민들을

0: 설거지가 한창이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겠나.
1: 이젠 냄새도 지긋한데 몸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0: 그런 소리나 하지도 말게. 아직도 꽤나 근력이 있으니 할만하네.
1: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0: 그래, 할 말이 있지. 근데 자네 집은 다 무사하던가?
1: 네, 어머니는 정정하신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0: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돌아갔나?
1: 그때 제가 매를 죽여버린 지주집 아들놈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큰놈은 아버지 배까지 갈랐습니다.
0: 아니, 설은... 그래, 그놈은 지금 어떻게 됐나?
1: 사형제놈은 토지개혁 때 백성들에게 물매를 맞아 죽고 그 아들놈은 지금 대만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0: 이제는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야 할 때가 됐지.
1: 그래야지요. 그런 피 맺힌 원수를 갚아야 억울하게 세상 뜬 아버지가 고철에서 눈을 감을 게 아닙니까?
0: 우리가 지금 지수놈들을 때려엎고 정권을 세우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혁명이 성공했으니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이나 안아보자는 말도 나오네 그래야.
1: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0: 어떤 사람은 좀 들뜬 것 같더구만.
1: 들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어떤 로병들은 이젠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네.
2: 로병이라는 말에 곽상은 피뚝 지피는 데가 있었다.
1: 혹시 애꾼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0: 그거 아니고 누구겠나?
1: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0: 부대가 이 고장에 와서 생산에 종사하게 된 다음부터 그는 거포 며칠 일하지도 않았네. 일하러 나가서도 끙끙 아름 소리를 내면서 귀병을 하거든. 그러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밥은 몇 사발씩 먹어 제끼고 그대로 생산에 참가하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지도원이 비판을 좀 했더니 아예 구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네.
1: 안 되겠군요. 한번 단단히 혼내줘야겠습니다.
0: 아니, 자네는 또 그 본세로구만.
1: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혼내주지 않으면 부대 규율이 뭐가 됩니까?
0: 좀 깊이 생각하고 손을 써도 늦지 않네. 자네는 자네 덕을 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1: 제가 좀 급했나요?
0: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상사업이 따라가지 못한 점도 반성해봐야 하네. 사실 우리 전사들은 모두가 훌륭하단 말일세.
1: 애꾼도 전투에서야 얼마나 용감합니까?
0: 그러길래 사람은 갈라볼 줄 알아야 하네.
1: 그 말이 맞습니다.
0: 애꾼은 애를 먹이는 습관이 있지만 심성은 좋은 사람이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급별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람도 있고.
1: 혹시 누굴 말하는지?
0: 금방 자네와 같이 오던 사람 말일세.
1: 류경장이요?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

0: 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황금바람은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식혀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맞이하는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축복의 노랫소리가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뜻깊은 구삼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행복의 락원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들어 내 고향 연변이 달따라 활기롭고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 명절을 맞이한 고향분들의 활짝 핀 웃음꽃 속에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행복한 우리네 생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는 진성화 씨는 순수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고향 사람들을 볼 때면 자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보내고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우리네 명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은은히 풍겨오고 있는 가을의 향기 속에서 파란 하늘가에 구삼 명절 축복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미영 씨는 타향살이 10여 년이 지났어도 꿈결에도 늘 부지런하고 순박한 고향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과 어릴 적 친구들에게 구삼 명절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소품 우리 집 경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0: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1: 그래 뭐 이랬대? 뭐 위에 어떻답대?
0: 무슨 위 같은 소리를 임신했답대다.
1: 응? 누기?
0: 네.
1: 뭐? 당신이?
0: 예.
1: 아이, 당신 이 나이에 임신했단 말이오?
0: 아이고, 정... 아,
1: 그건 누구 거짓듣어. 그런 거짓말 누구 거짓듣어.
0: 아이고,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이고.
1: 에이, 새끼들 지금 듣기 싫어요.
0: 야, 내 임신했길래 지금 했다지.
1: 아이, 좀 그만 그런 험한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 야?
0: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이 집단 그만도 다 해야지. 무슨...
1: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잰가? 아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0: 야!
1: 저 처남이 오래 좀 오겠는데 야 처남 앞에서 그 험한 소리를 하지도 마.
0: 간 언영 다 안다.
1: 무슨 안다고?
0: 예.
1: 그래 그좀 그런 거짓말 동기는 뭐 이랍대 주시 없다지.
0: 무슨 주시 없다기는 누나 축하! 대대 좋아하지.
1: 축하는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
0: 야 정말 당신.
1: 이 뭐요?
0: 보시오.
1: 연변병원이라 원용나이라. 아니 이게 정말이지? 아니 정말이 그래 이게 야야야 이게 야야야 아이 야 이놈의 그 이게 막 생기스럽게 뭐여 이게 야 아 그럼요 좀 그 방법을 대야
0: 야 나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섯 개 임신된 거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지우라고?
1: 그래 지우자 그건 할 수 있는가 그래?
0: 나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 있으니까 나는 야를 굉장히 나겠으나!
1: 정신이 나갔어 이게?
0: 왜 정신이 나갔어?
1: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게 정신이 나간 소리 하냐?
0: 왜 난 왜?
1: 고중댕기는 학생인데 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0: 아이고 남들이 무슨 게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낸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재간 딱 만들어주면 되지.
1: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야 근데... 당신이 야 어떻게 낳는다고 그래요 야?
0: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아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1: 야, 그런데 응? 어떻게 재리우겠어?
0: 야 정말 내 재리우면 되지 당신 절대 부담 안 있습니다. 아, 근데 야, 저 여보세요 내 허거리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1: 뭐라겠어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0: 하지 그래 뭐. 그때 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죠.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니 그렇습니까?
1: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 이게 저 임신했지 이게 내 저지른가 그래?
0: 아니 그래, 당신 책임 없습니까? 이게 책임 없습니까?
1: 내 책임이. 아이, 야, 그 당신 이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기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아이, 저 우리 그럼 저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저 내 한번야 복여 제 복여.
0: 제 그러보니 하면서 제 복여. 일정 이르지 마시.
1: 예 예.
0: 야, 전화. 이 나그네 좀.
1: 예, 보기야.
0: 이거. 이거 나그네. 안녕히 계세요.
1: 아버지. 아, 됐다. 아, 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0: 말하지 말라.
2: 아, 저만.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를 알지?
0: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2: 간 문제 생기면 좋지.
0: 그런데?
2: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단 말인다.
0: 간이 엄마 어제?
2: 엄마 놀라지 마셔.
0: 어.
2: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0: 응.
2: 임신했다. 놀라지? 아,
0: 야, 에? 그래 간의 집에서는 간은 낳는다니?
2: 낳는단다.
0: 어. 낳는다.
2: 얼마 주시 없을까?

0: 야, 야, 그게 무슨 그게 두세 없니?
1: 그래.
0: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대야. 네. 하늘에서 내려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1: 그래, 선물이지.
0: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야.
1: 아이 된다.
2: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신이지. 야, 내가 그래서 가서 수태 모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
1: 세상에 이런
0: 그게 일이 무슨냐,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모르겠어.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1: 아니, 나 정사이다.
2: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1: 어째 그게 불정사야?
2: 그런 건 바로 핵배 없다. 예.
0: 어쩌
2: 아버지, 할머니 말하는 게, 예? 여자네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여자네 굶어도, 예? 아이 죽는답니다. 예.
0: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2: 아닙니다.
0: 야, 좀
2: 야, 할머니 그러더라는데.
1: 야, 어찌나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0: 농담해도 무슨 있지? 그 일을 농담하는 것처럼.
1: 야, 이 농담하는 싸움하겠네.
2: 누워라! 여기.
0: 삼촌이! 어이구야 컸다야.
2: 예. 아이고 누나.
1: 아이고 어찌 누저니.
2: 아이고 여보.
0: 야 반갑다야.
2: 잘 보냈어.
0: 오래간만이다야.
2: 야.
0: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2: 아이고 괜찮아.
0: 그러니
2: 야.
1: 그럼 내 저녁 준비 괜찮겠습니다.
2: 아이고 배양기 좀 연장됐어.
0: 그랬니?
2: 야.
0: 저너 저랑 그너 아들이랑 어디 다 무사야?
2: 야.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천원째 어?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0: 임신했다고? 임신했다고?
2: 그 전파 검사를 해본 게 쌍둥이다.
0: 뭐 쌍둥이? 그래.
2: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호구레하고 그 누뚱이 사이를 16년 터벌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 단꺼번에 두매요.
0: 정말 너는야 제가 있다야 제가야.
2: 매보.
0: 그런데야, 아니야 그저 더 둘째를 지방 생기는데 낫겠는지 낫지 말아야 되는지.
2: 아, 매보 무슨 소리야? 나야지.
0: 뭐?
2: 나야지.
1: 빨리 저녁을 잡수시야.
2: 매보 축하라. 누나 축하. 허가라.
1: 야. 나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2: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가라. 야, 허구라! 예! 예, 삼촌.
3: 야, 이리와! 네. 축하한다!
2: 예!
4: 뭐 축하한다고?
2: 어?
4: 뭐 축하한다고?
3: 허구라! 네? 너 마음, 네 동생을 만들었다!
2: 우리 엄마!
0: 야, 삼촌! 예!
2: 우리 엄마한테 임신하고!
3: 여러와! 네. 너 엄마 진짜 있지? 네 동생을 임신했다!
2: 아, 삼촌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지. 삼촌 야 무슨
3: 야 이놈아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2: 증거 있습니까? 그럼
0: 증거 그게 어딜까? 여기
1: 좋습니다.
0: 여기 어디 어디서 찾았어?
3: 봐라 잘 봐라. 여기 지금 네 동생란 말.
2: 예. 이긴 내 동생?
3: 그렇지!
2: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3: 그렇지 임마!
2: 좋지?
3: 야, 네 동생 생긴 얼마나 좋니?
2: 어?
3: 허구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조선족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 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인마 네 행제장계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2: 야, 걔들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탓일까?
0: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여보.
1: 예.
0: 우리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낳았어.
2: 야, 아버지.
0: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2: 왜 없을까? 가! 정말 크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 게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강한테 형 인사, 아버지 인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5: 아이고.
2: 그래, 뭐. 야. 내한테 어느 막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1: 어제, 그치, 여기 앉아. 여 좀 감정 올리고. 어떻게니? 허거라. 이따면 니 혼자서, 응? 고생하는 그 엄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니 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부담도 덜고. 니 이제 결혼해봐라. 양쪽 늙은 부모로 니 혼자 모시겠니?
5: 그렇지.
1: 어? 그때라도 행제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고독하지도 않고 나눠서 하고 하면 얼마나 좋니? 야야야 이봐라 삼치도 오늘 그 끝에 광주에서 엄마 볼라 어제 그 뭐야 이렇게 행제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오늘 우리 집 봐라 얼마나 분위기 흥성흥성한 게
5: 그렇지.
0: 좀 우리 어, 저 네 동생 어,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어? 이게 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는 소리야. 저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얼씨구
5: 좋다.

0: 경도에 살고 있는 엄정숙 씨가 그제날 구산명지를 경축하던 시절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청도에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리고 있는 엄정숙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해마다 구삼이 되게 되면 우리 남녀로서를 거느리고 도연은 없지 할 수 없이 제가 저녁이게 되면 오락실에다가 칭규산이라고 세게 놓고 빨간 꽃 진 사람은 칭자에 들어가고 파란 꽃 진 사람은 구자에 들어가고 노란 꽃 진 사람은 삼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안패해가지고 지표물을 연습해서 했어요.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향의 친인들과 우리 동창들 저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70주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자치소 창립 70주년을 경축합니다.
0: 네, 그럼 엄정숙 씨가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요청한 노래 돌아라 우리 상모야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서가 지난 요즘 내 고향은 여름 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광동성 심수시에 살고 있는 강서리 씨는 연변에 다녀올 적마다 빠르게 변모되는 고향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면서 고향을 지켜가고 건설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항상 고향 연변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노래 꿈꾸는 장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가는 자취수 장비에 맞이하여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변모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 70년 조국 사랑을 펼치고 힘차게 고향 연가를 불러봤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맞이하고 내 고향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약해보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번 일어난 일을 되돌리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갚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그 물을 원래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이나 실수 또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과거의 일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종종 후회나 실수를 다루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거나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이 속담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더 이상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의 유래는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농업사회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논밭에 물을 대는 일은 그 당시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다루는 일은 생사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물이 한번 엎질러지면 그 물을 다시 그 자리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일어난 일이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담은 농업 외에도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나 지나친 후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작은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만 수로의 일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급히 수로를 복구하려 했으나 물이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물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허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려는 시도와 후회의 감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는 한참을 후회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농부는 비록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물을 다루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후회와 반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실수나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비해 지금이 더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예산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역시 이 속담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쓸모없는 감정이 됩니다. 과거를 반복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빠지기보다는 현재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며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얻은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실수, 교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물을 엎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며 인생에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학기를 시작하는 개학 시즌은 생활 리듬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이자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이 가을철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학업 능률과 전반적인 성장 발달을 지켜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개학 시즌 학생 친구들이 알고 지내야 할 가을철 개학 시즌 건강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건강 문제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교차로 인한 환절기 질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반면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비치며 다시 기온이 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들쭉날쭉하게 변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부담을 받게 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교실, 학원, 도서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기나 기관지염, 인플루엔자 등이 집단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은 환절기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는데 건조한 가을 공기와 교실 내 먼지, 진드기 등이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 외출 시에는 겉옷을 챙기고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며 실내에서는 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생활 리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보내던 습관은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 등교를 위해 갑자기 일찍 일어나야 하고 준비로 바빠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다 보면 체력이 쉽게 소모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와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감기에 걸리는 정도를 넘어 학업 수행 능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개학 직후에는 감기, 장염,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몸이 급격한 생활 패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두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적 향상과 건강한 성장 모두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개학 후에도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신 건강입니다. 개학은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사, 그리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여기에 가을철 특유의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문제가 심화되는데 일조량이 여름에 비해 줄어들면서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는 계절성 정서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학습 의욕 저하, 친구 관계 악화, 심지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이런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나누고 가벼운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교사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의 유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철에는 독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며 단순한 감기와 달리 고열, 근육통, 전신 피로가 동반되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 폐렴, 중이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족구병이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손 씻기, 물건 공유 자제, 기침 예절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을철 개학 시즌의 학생 건강은 일교차로 인한 환절기 질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전염병 확산의 위험,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네 가지 큰 축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 겉옷을 챙기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챙기고 정신건강을 위한 야외활동과 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 여러분이 가을철에도 흔들림 없이 학업에 몰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가을철 개학 시즌에 학생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면역력을 유지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있어 영양과 생활 습관은 키와 체중, 체력뿐 아니라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도 직결되므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개학과 함께 이른 등교가 시작되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이는 학업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면 혈당이 낮아져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거창한 식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시리얼, 삶은 달걀, 바나나, 고구마와 같은 간단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먹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제철 식품을 활용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먹거리의 계절로 영양가 높은 식재료들이 많이 출하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과, 배, 감, 포도 같은 과일이 풍부하게 나오는데 이들 과일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 밤, 옥수수 같은 가을 간식은 복합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 두뇌 활동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도 유익합니다. 비타민 D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에는 여름보다 햇볕이 약해지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근육과 뼈, 호르몬 형성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고기, 소고기, 두부, 콩류,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신체 성장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자주 찾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간식,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이들 음식은 순간적으로 포만감을 주지만 영양균형이 깨져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는 시험기간에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찾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다음날 피로를 가중시키고 학습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과일, 견과류, 고구마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영양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숙면이 권장되는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와 두뇌 회복이 이루어지는 핵심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학 이후 시험과 과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다 보면 만성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져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 동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여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개학과 함께 학업량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활동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뇌에 혈류를 원활히 공급해 학습 능률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줄넘기, 자전거 타기, 체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관리 역시 생활습관의 중요한 축입니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으며 시험과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교류, 독서, 음악 감상, 야외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므로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을철 개학 시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비롯한 규칙적인 식사 습관, 제철 식품을 활용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학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학업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가을철 개학 시즌은 학생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며 동시에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실이나 학원처럼 학생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한 명의 감염이 금세 여러 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습관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올바른 관리와 지도는 감염병 예방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개인 위생 습관입니다. 모든 감염병 예방의 출발점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학생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공용 물건을 만지고 친구들과 접촉하며 밖에서 활동한 뒤 음식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에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은 손을 통한 전파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또한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손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폐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역시 환절기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콧물이나 기침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타인에게 질환을 전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의 생활 환경 관리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을철에는 날씨가 선선해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밀폐된 실내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결한 생활 용품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필기구, 스마트폰, 책상 등은 세균이 쉽게 옮겨 다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손이 닿는 물건을 소독하거나 최소한 개인 물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병, 수건, 이어폰, 컵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대표적인 감염병인 독감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를 동반하며 학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미리 접종 일정을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학생 연령대에 필요한 다른 예방접종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감염병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위생 관리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충분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도한 당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이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역시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학생들의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정신적 안정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학 초기의 긴장감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곧바로 건강관리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주말의 가벼운 야외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주고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건강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미열이나 기침, 목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감염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는 것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등교를 잠시 미루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학생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가을철 개학 시즌의 감염병 예방은 학생 개인의 올바른 위생습관, 가정 내 생활 환경 관리, 규칙적인 예방접종,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 심리적 안정, 그리고 조기 대응이라는 여섯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정은 학생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자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위생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따뜻한 관심과 대화로 심리적 안정까지 챙겨줄 때 학생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산간 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하는 것 같네요. 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조금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네, 이번 주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네,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8시간 수면 이론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매일 8시간을 충분히 자도록 자신을 강요하지만 네, 다음날 일어나면 잘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8시간을 충분히 자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일 수 있으며 최적의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2021년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아시아 인구의 수면 시간과 사망률 간의 관계라는 연구가 미국 의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인구는 매일 밤 7시간 자는 것이 최고의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진은 일본 5개 그룹, 중국 2개 그룹, 싱가포르 1개 그룹, 한국 1개 그룹 포함한 총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7시간의 수면과 비교했을 때 하룻밤 8시간, 9시간, 10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전 원인 사망률이 각각 9%, 18%, 43% 높아졌고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면 전 원인 사망률이 16% 높아졌으며 65세 이하 남성의 경우 7시간 또는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 전 원인 암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65세 이상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에 7시간 자는 것보다 1시간 더 자거나 적게 자면 전 원인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7시간의 수면은 원인 사망 위험, 심혈관 질환, 암 등을 초래할 사망 위험이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8시간 수면 시간보다 수면 질이 더 중요합니다. 전국의과대학 항공종합병원 주임의사 안건웅은 2021년 과학교육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8시간은 평균 값이며 일반적인 규칙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면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기준은 바로 다음날 깨어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전날 잠을 오래 자지 못했더라도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정신이 맑고 기분이 상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면 이는 수면 시간이 신체 수호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한 공기로 인해 야생보솥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네, 광범한 군중들이 야생보솥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원천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야생보솥은 식용하지 말며 여러 종류의 야생보솥을 접고서 먹지 않는 등 방식으로 독보솥으로 인한 중독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독보솥 정도는 1000여종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정도는 480여종에 달합니다. 독보솥은 성분이 다름에 따라 중독된 후 나타나는 증상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급성 간 손상형, 급성 심부전형, 횡문근용해형, 위장염형, 신경정신형, 용혈형, 광감성 피부염형 등 독보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보솥은 100%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엄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보솥을 자주 채집하는 사람일수록 기존의 경험만 믿고 보솥을 잘못 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생보솥은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는 관건입니다. 또한 만약 야생보솥을 먹고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하며 식용했던 보솥 사진이나 나머지 보솥 혹은 요리 샘플을 병원에 가져감으로써 의료진이 보솥 종류 및 그에 따른 중독 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건의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종경시 북배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거진 금도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4번째는 존경의 강남 동네 금도협입니다. 금도협 거지는 물가에 자리 잡았는데 우거진 근음나무 아래 고풍스러운 거금물과 아늑한 골목이 수려한 경치와 조화를 이룹니다. 4,500년 전 명조와 청조가 바뀌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광동인들이 나를 피해 이곳 깊은 산속에 들어와 터를 잡고 동네를 형성해 번영하는 무역상업센터로 만든 것이 바로 일명 표남으로도 불리우는 금도협입니다. 옛동네 금도협은 300여 년의 역사석에서도 완전한 모습을 유지해 오늘에 이르는데 동네 옆에 기운 바위가 있다고 해서 원래 이름이 표남이고 후에 경치가 수려한 계곡 금도협의 이름을 빌어 동네도 금도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옛거리는 동네 주황의 시냇물 위에 가로 들어놓은 청석교를 중심으로 상가와 하가로 나뉩니다. 청석을 깔아 만든 이 거리는 흙수 단하를 따라 연연 400m나 뻗어 있고 거리 양쪽에는 대나무 벽체를 삼은 건물들로 된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교통 중심에 위치한 상가에 가게들이 집중되고 상가의 북쪽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며 무묘와 우왕묘, 무대 건물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가를 따라 조성된 거리 양편에 물가족 건물이 상기습족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물가족 건물의 전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산 기슭에 위치한 건물에서도 시냇물이 보여 동네 조성에서 겸양의 미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석기를 깐 옛거리의 가게와 여관, 찻집과 음식점은 여전한데 경영하는 물품과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만 어제와 다를 뿐입니다. 과거 명성이 뜨르르 했던 상사 구합 잔상호도 몰락하기는 했지만 오늘날도 고건물 위에 군립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이 건물의 1층은 탁 트인 넓은 홀이고 주황의 골간을 둘러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복도를 따라 방들이 있고 다시 양쪽의 계단을 따라 3층 누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의 모든 창틀과 계단의 난간에는 정교하고 운치 있는 목각이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옛 도시의 찬란하고 자랑스러웠던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금도협에서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는 우왕묘와 무대 건물입니다. 회색의 기와에 분홍색 담을 가진 소박한 우왕묘에는 우왕의 위패와 조각상이 있고 우왕묘의 앞쪽에는 고색이 창렬한 옛 무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넓은 무대를 떠받치는 내 기둥에는 정교한 조각을 통해 고대 극목을 보여주고 무대 하단의 공간은 자파를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명절 되면 금도협의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연극을 보면서 한때를 즐깁니다. 금도협의 건물은 공간 활용에서 특색을 보여줍니다. 무묘의 벽체는 하단은 석이 차 있고 상단은 석이 비어 있어 건물의 신비감을 조성하고 구합자는 건물 속에 누각을 지어 공간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옛동네 금도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계곡인 금도협이 위치했습니다. 웅장한 산체와 험준한 골, 무성한 숲, 기이한 바위, 아늑한 물이 특색인 금도협은 이 지역 최고의 협곡입니다. 억년 전에 조성된 협곡의 주요 자원은
바위와 지표에 자라나는 식물, 그 위를 흐르는 담서인데 거의 90도 각을 이루는 아찔한 12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고래 바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북향의 협곡은 길이가 8km이고 이 구간에 많은 다양한 볼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굴 서우동과 세 단계에 걸쳐 쏟아지는 폭포, 여울 괴석탄 등 명소들에서 탐험과 등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급도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는 샘과 목포, 절벽과 담소로 유명한 장도동입니다. 자체로 형성된 바위가 협곡의 양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칼을 얹었다고 해서 이름이 장도동입니다. 이 밖에 계곡 금도협에서는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고 옛동네 금도협에는 노래와 춤, 음식, 풍속 등이 특이해 밤이 되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중경시 북배구에 위치한 금도협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경의 모든 버스 터미널에서 금도협행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이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천사들 송이송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네. 황홀한 꿈 안고 포근한 정 담아 고생을 락으로 일터에서 꽃 피우네. 언제나 반겨웃는 사람의 꽃 되어 환자들의 마음에 또 받들린다네. 사랑의 꽃으로 웃는 천사마다 친인마냥 맞아주고 바래준다네. 환자 고통 덜어주는 신비한 의술로 시련을 이겨내는 강복과 천사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빛내어 아름다운 봉사가 영광스럽다 하네. 영광스럽다 하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든 소비자 서비스업이든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대중보스, 퇴근길 골목의 숯불구이, 핸드폰 통화, 연인들이 함께 보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교육, 금융, 공공관리, 과학기술 서비스 등 농업과 산업 이외의 3차 산업 모두가 바로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우리 성에서 서비스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성지역 총생산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9,500억 원을 넘어 전성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제성장 기여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전성 취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세수 소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 가운데서 교통 운수업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룡운그룹 치치할 종합물류단지에서는 작업자들이 바비큐 고기를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급속 냉동

동해 신선도를 유지한 뒤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동북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인 이곳에는 고품질 창고, 전문 조온 물류 등 하드웨어 시설 외에도 하여 환적 운송, 유통 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여 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 덕분에 각 기업은 평균 운송 비용을 5에서 7%포인트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의 물류 서비스 역량은 교통 운수 서비스업의 급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우리성은 창고 면적 27만 평방미터, 5만 5천 톤 수용 냉장 창고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입체 교통망이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철도 운행 거리는 7,230km로 전국 5위, 도로 운송 총 길이는 16만 9,000km로 동북 지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하 도로 교량, 동강 철도 교량은 국경 간 물류의 새로운 회랑이 됐고, 할빈 공항은 전국 10대 항공 허브에 이름을 올렸으며, 무원 강해 복합 운송은 북방의 식량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물자 유통이 원활해졌으며 대통로가 큰 발전을 이끌어 용강 제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용강의 맛이 사방에 퍼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 도매 소매업 부가가치 년평균 성장률이 4.5%,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년평균 15.2% 증가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장은 용강 경제의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 분업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신형 서비스 업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적 서비스업은 지원 역할에서 선도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금융 지원에 이르고 또 정보 서비스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과 실물 경제의 융합이 깊어질수록 산업 업그레이드의 자신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터 산업 디자인 센터에서 중국 석유 유량 검출용 전기 구동 시스템이 곧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가스 업계의 기계식 전동 가속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급 최초의 산업 디자인 센터인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터 산업 디자인 센터는 현재 에너지, 중공업 등 여러 업종의 설비 디자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은 스마트 공장 334개, 국가급 시범 사업 121개, 서비스형 제조기업 59개를 육성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년평균 12.9% 성장했습니다. 용강 제조는 이제 용강 디자인과 용강 혁신의 날개를 펼치게 됐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의 핵심 동력 외에도 생활적 서비스업이 가져오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의 날로 향상되는 삶의 질과 갈수록 활발해지는 내수 시장의 활기 두 측면을 동시에 아우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관광업은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머물게 하고 골목골목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업체들이 부를 얻게 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객 총 지출이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 관광 열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현급 지역 관광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화하 동극에서 신주 북극까지, 온천의 고장에서 화산의 도시까지 곳곳에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전통 농업 현인상업산 지표원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경유 관광을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현에서도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20% 증가했고 음식 숙박 소비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현지 철성산 관광지의 인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의 숙박 요식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9.4% 증가했고 문화체육 오락업은

연 평균 14.1% 증가했습니다. 공연 기획사는 60개에서 336개로 늘어났으며 실버 관광 열차를 통해 연 평균 약 1천만 명의 고령자가 용강을 찾아 체류하며 건강 휴양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빙설경제의 총규모는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855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가 내일의 산업이 되며 다수의 서비스업 중점 프로젝트가 흑토지에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3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을 보내고 난 종사조는 그루스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1: 들어와요.
0: 종사손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그루스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1: 아하이.
2: 지금 그루스한테 아주 중요하게 몇 줄 말이 있어요.
1: 말해요.
2: 진심 씨가 사직하겠대요. 그것도 그루스 때문이에요.
1: 정말 모르겠어요. 이미 그녀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2: 크루스 사생활이라 간섭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사업에까지 영향 주고 있어요.
1: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2: 크루스가 이 일을 잘 해결할 거라 믿어요. 오케이?
1: 알았어요.
0: 회사로 돌아온 한목지와 선성상은 계속해 라정달에게 전화를 하지만 작심하고 한목지를 피하려는 라정달이 전화를 곱게 받아줄 리 만무하다.
3: 어떻게 된 거야? 어? 지금 당장 튀어와. 돈은 다 마련됐어. 어? 그러니까 빨리 회사로 오라고. 여보세요? 어? 뭐? 뭐? 아, 안 들려? 빨리 회사로 와. 당장. 아니.
4: 에이, 또 끊어버렸어?
3: 걔한테 전화해. 계속해봐. 받을 때까지 해봐. 당장 들어오라고 해. 뭐 하자는 거야?
5: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서비스 구역이 아닙니다.
4: 신호가 없어.
5: 걸어두십시오.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6: Sorry, the subscriber you dial is power off. Sorry.
4: 아, 아예 꺼버린 것 같소.
5: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서비스 구역이 아닙니다. 잠시 후.
0: 한편, 정사존이 그루스의 사무실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라정달을 통해 한목지를 거꾸로 들이려고 작심한 리소당은 자신이 장악한 라정달의 정보를 정사존 몰래 그루스에게 알려준다.
1: 여보세요? 네, 아, 리 회장님, 안녕하세요.
7: 그루스. 라정달의 약점을 드디어 잡아냈네.
8: 바로 남아공에 있는 재단이 총재네. 이미 연계해봤는데
7: 라정달이 그한테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미 5년이나 됐네.
8: 이 총재가
7: 나하고도 친분이 있네. 그러니
8: 라정달이 우리 말을 안 들을까봐 겁먹을 게 없네.
1: 회장님,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라정달과 연계할게요.
9: 그러면 한목지의 약점도
1: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7: 그래. 아, 그럼 수고하게.
1: 네, 수고하세요.
0: 진심의 일 때문에 기분이 잡쳐있던 크루스는 한목지를 거꾸로 들을 중요한 카드를 얻게 되자 기분이 좋은 듯 송수화기를 넣으며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띄운다. 한목지는 갑자기 연락이 끊긴 라정달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그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3: 라정달, 그래도 전화를 받네, 어? 빨리 회사로 와. 어디 있어?
10: 왔어. 여기 있어.
0: 그렇게 애타게 찾던 라정달이 재발록으로 한목지 사무실에 들어선다.
3: 그래도 살아는 있네. 실종된 줄 알고 신고할 뻔했어. 네가 요구한 작업을 다 해결했어. 얼른 가져다 갚아버려.
10: 이건 리덕 상기랑 시몬의 계약서야.
0: 라정달이 계약서를 한목지 앞에 내민다. 계약서와 라정달을 번갈아 바라보던 한목지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진다.
3: 라정달, 지금 뭐하자는 거야? 어? 너 지금 날 죽이자는 거야, 알아?
10: 죽이는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어.
3: 어쩔 수 없다고? 이 몇 년 동안 내가 고소해온 게 뭔지를 알아? 난 니덕이라는 브랜드를 고소해왔어. 이 브랜드는 회사의 생명수가 되었다. 국가 돈이 뭐라고 이래? 라정달, 네 목숨을 내놔도 회사의 손실을 많이 못해. 알기나 해?
10: 알아. 여태 주식제를 반대한 건 이처럼 모험이 크기 때문이야. 너랑은 더 이상 도박하기 싫어. 너 CCI랑 합작하겠다면서. 시몬의 배우가 바로 CCI야. 난 단지 니들이 합작을 앞당겼을 뿐이야.
0: 라정달이 한목지에게 마구 몰아붙이고는 획하고 돌아서 나간다.

0: 여보세요. 아버지.
1: 사조나. 리더 회사의 주식 모집일 말인데 내 생각은 말이다.
2: 아무래도
1: 리더과는 합작 안 한 게 좋겠다.
2: 크루스가 이미 심원 부동산과 훌륭한 파트너 관계를 건립했으니
1: 아버지는 네가 이 일에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다.
2: 우린 반드시 실력이 있고 발전성도 있는 회사랑 합작해야 한다.
0: 아버지, 저도 알아요. 제 말도 들어보세요. 리덕은 발전성이 있어요.
1: 그만해.
2: 난
1: 이렇게 결정했어. 됐다. 이상이야. 끊을게.
0: 아버지.
3: 성수하기를 논 종사조는 두 손을 포개고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긴다. 녹음이 우거져 수림을 방불케 하는 작은 공원의 유보도로 종사전과 한정년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는다.
4: 내 보기엔 올케는 신분이 바뀐 것 빼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0: 늙었지 뭐.
4: 늙기는 무슨. 이 나이대가 제일 매력 있을 때예요.
0: 정연이도 안 변했어.
4: 안 변하긴요. 단발머리 했잖아요.
0: 이뻐요.
4: 정말?
0: 사실 진작에 벌어왔어야 했어요.
4: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0: 내 맘 알잖아요. 나 여전히 갈등해요.
4: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우리 오빠는 아직도 올케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0: 됐네요. 아마도 날 잊은 지 오래일 거예요.
4: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올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오빠 조건에 언영 새 올케를 드렸지. 올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0: 사실 그때 난 묵지 씨를 원망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4: 이해가 된다니 다행이네. 아, 그럼 말해봐요. 지금도 우리 오빠 사랑해요? 됐어요. 말하지 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0: 난 지금 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정력을 일에만 몰두하려고요. 다른 일은 잠시 생각 안 할래요. 그리고 다니엘을 잘 키워야죠.
4: 올케 그 생각은 틀렸어요. 우리 나이 여자들에겐 가정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날 봐요. 송상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제가 가출까지 했잖아요. 지금 봐요. 우리가 재밌게 사니까 부모님들도 결국에 인정했잖아요. 행복은 자기 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0: 정연이가 부러워요. 그런 용기가.
4: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올케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아들도 있고 내 조카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래서 말인데 어쩜 그렇게 잔인해요. 빨리 내 조카 좀 만나게 해줘요. 나 친 고모잖아요.
0: 알았어요. 고모 보러 오라고 할게요.
4: 저기 올케, 내 말대로 해요. 빨리 우리 오빠랑 재결합해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요. 두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나 다 알아요. 만약 재결합하면 우리 한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어선도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네?
0: 나중에 보죠.
4: 뭘 또 나중에요. 그렇게 해요.
3: 한목지의 사무실. 믿었던 친구 라정달에게 배신당한 한목지가 선성상을 불러놓고 한바탕 화풀이를 한다.
5: 리덕의 삼기는 내가 가장 중시한 항목이야. 라정달이 이렇게 바라버렸으니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려.
6: 형, 나도 아. 형이 이 항목에 심혈을 기울인가. 그런데 라정달이도 헐값에 팔진 않았지 않소? 이러면 빠른 시일 안에 원가를 뽑을 수 있어.
5: 성상아, 너 바보니? 어? 이탈리아 디자이너한테 준 설계 비용만 해도 업계 기준을 훨씬 초과했어. 그리고 또 사회봉사 이미지를 구축해 리덕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거야말로 완전한 경영전략이야. 근데 팔아버렸으니 내가 몇 년간 들인 공이 수포로 돌아갔고 리덕의 이미지를 완전 무너뜨렸어.
3: 한목지와 선성상이 한창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한정연이 찾아온다.

0: 바쁘세요, 회장님?
1: 너 왜 왔니?
0: 왜 이래요? 희소식 전하러 왔는데.
1: 그건 집에 가서 얘기해.
2: 정연아, 일단 먼저 돌아가. 형님이 지금 기분이 나빠.
0: 나쁘다고? 내 말 들으면 기분이 확 좋아질 텐데, 들을래요?
1: 말해.
0: 방금 올케를 만났어요.
1: 어?
0: 우린 깊이 있게 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를 했지. 오빠 그거 알아? 아직도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톡 까놓고 말했어요. 재결합하라고 했는데 거절 안 했어요. 오빤 좋겠어? 나 말하기 잘했지? 희소식 맞지?
1: 됐어. 내 비유 맞추지 않아도 돼.
0: 비유를 맞춘다니.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요. 지금 해봐요. 지금 해봐요.
1: 성성아, 잘 들어. 거짓말은 이렇게 앞에서 까발켜야 돼. 응? 전화해보면 금방 탈로 나지.
0: 당연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3: 한묵지가 반신반의 표정으로 종사전에게 전화를 건다.
1: 사전이, 사전이와 이 논할 게 있는데 퇴근 후에 만나면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집으로 갈게. 그러게요. 알았어. 그럼 퇴근 후에 보게요.
0: 어머, 거짓말은 이렇게 탈로 나는 거구나. 오빠, 그 집에까지 간다니 우린 방해 안 할게요, 네? 쫙 빼고 가요? 이대로 입고 가기만 해봐. 갈게. 바이바이. 잘해봐.
4: 형, 잘하고. 서둘러. 늦지 말고.
3: 한정연이 으쓱한 표정으로 선성상과 함께 사무실을 나간다. 방금 전에 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때 한목진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이날 저녁 종식 서양식을 골고루 갖추어 알뜰하게 한상 가득 차리고 와인까지 준비한 종사선은 밥상을 마주한 채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 순간 라정달은 한 커피숍에서 그루스와 마주 앉아 있다. 곰방대를 입에 문 라정달이 아래오 이빨을 악문 채 그루스에게 말한다.
5: 당신 뜻대로 나 친구로 배신했니?
6: 그럼 작은 문제는 해결됐어요?
5: 이득상기를 시몬에 팔아넘겼니?
6: 한묵지가 동의했어요?
5: 받아들일 수 없게.
6: 해결됐다니 기쁘네요.
5: 고마워. 그런데 도와줘야 할 게 하나 더 있네.
6: 뭐죠?
5: 시몬의 자금이 아직 입금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남아공 금광의 연기에 며칠만 연장해줘.
6: 네, 그건 걱정 말아요. 며칠만 연장해달라고 말을 해볼게요.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자금을 마련해봐요.
5: 알았네. 노력해보지.
6: 남아공에 있는 회사랑 합작이 잘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손잡을 수 있길 바래요.
5: 그럴 거니.
3: 그루스와 헤어져 차에 앉은 라정달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곧 전화를 꺼내들고 리덕 회사의 재무과로 전화를 건다.
5: 안녕하세요. 재무과 리에게죠. 라정달입니다. 회사의 모든 재무표를 제 사무실로 가져와요. 한회장도 알고 있으니 될수록 빨리요. 수고해요.
3: 꽃묶음을 안고 종사전의 집으로 찾아온 한목지가 현관에 들어서며 그를 부른다.
1: 사전이! 사전이!
0: 네?
1: 문은 왜 활짝 열어놨어?
0: 올 거 아니까요.
1: 자, 봤어.
0: 고마워요.
3: 반갑게 달려온 종사전이 벚꽃 묶음을 받아 한 켠에 놓아둔다.
1: 사전님, 세세야에서 리덕의 삼기를 매입한 걸 알고 있어?
0: 몰랐어요.
1: 세세야에는 리덕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루세를 통해 시몬으로부터 리덕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0: 저도 이 일을 알아봤는데 확실히 크루스라 연관이 있어요. 근데 CCI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라정다디 크루스를 찾아갔어요.
1: 라정다리든 크루스든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내서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요. 리덕이란 브랜드에 먹칠할 순 없어.
0: 그럼 빨리 밝혀내요. 내가 억울한 루명 쓰지 않게요. 앉아요, 회장님.
1: 이거 다 날 위해서 만든 거지.
0: 글쎄요.
3: 조선으로 의자 등받이를 쥔 채 고지만 밥상을 바라보는 한옥지가 감회에 젖는다.
1: 사전이, 사전이가 한 밥을 먹어본 지가 정말 오래군. 자, 먹기요.

0: 세상에 마주 앉은 종사돈이 한목재에게 와인을 따라주고는 자신의 잔에도 와인을 따른다. 그 간눈빛으로 종사돈을 바라보던 한목재가 와인잔을 든다.
1: 고맙소.
0: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와인 한 모금을 마신 한목재와 종사돈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머금는다. 행복이란 이렇듯 평범한 일상에서 숨쉬고 있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아가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드라마 인생향연 10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4번째 시간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간 라정달은 한묵지 몰래 회계한 데서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요구해 깐깐이 훑어본다.
1: 라 사장님, 요구하신 그동안 리덕의 모든 재무표입니다.
2: 시원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계약서대로 그쪽에서 이미 20%의 선불금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80%는 검수에 합격되면 지급하겠답니다.
2: 네, 고마워요.
1: 예.
0: 한목진의 집. 진해화가 마당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량손에 선물을 한가득 든 종성이 한목진의 집으로 찾아온다.
3: 아주머니, 절 모르겠어요?
4: 어머, 사존이 오빠 아니요?
3: 네, 맞습니다.
4: 아니, 양복을 입었구만.
3: 일보러 나왔어요.
4: 거기 졌어, 멋있어.
3: 네.
4: 정말 우리 한석이랑 꽃재배를 한다죠?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석이께서 보냈습니다.
4: 우리 한석이는 잘 지내요?
3: 아이고, 말도 마세요. 꽃을 심어서 공기가 엄청 좋아요. 한석이는 일을 안 하고 우리한테 지휘만 해요. 아이고, 이게 누구요?
0: 종성과 진해화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묵지가 순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온다.
5: 아침부터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3: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요. 잘 지냈어?
5: 아이고,
3: 근데 왜 하나도 안 늙었어?
5: 나 매일 방부제를 먹소.
3: 맞소, 맞소. 동안이란 말이 있자소. 자네야말로 동안이네.
5: 당신도 안 늙었고.
3: 나 봐봐, 대머리 됐어.
4: 그렇지 말고
5: 원래 머리숱이 적었지 뭐. 손자야, 차 좀 가져와.
4: 아니요. 가자, 손자야. 우린 가서 차나 내어다.
3: 저기 아주머니, 이건 우리 엄마가 보냈어요.
4: 아, 그냥 오면 되지 뭘 또 들고. 이러면 미안하잖소. 암튼 감사하.
5: 자자자, 이쪽으로.
3: 네. 알았어.
0: 진해화가 손자를 데리고 차를 준비하러 집안으로 들어간다. 한목진은 정원이 놓인 의자에 종성과 마주앉는다.
5: 아이고, 그지 않아도 요새 날 찾아올 줄 알았어.
3: 그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다르단 거지. 내가 올 거란 것도 다 알고. 그니까 큰 사업한 거지. 문화가 있으니까.
5: 됐어, 됐어. 그만 좀 놀리오. 우리 어머니한테서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미 얘기했다던데 향항시장은 안 될 것 같고. 헌데 내륙시장은 한계가 있으니 로인네가 급해난 거지. 한석이 성격에 머리 숙이고 나한테 찾아올 리는 없고. 그래서 종성이가 무조건 올 거라 생각했지. 내 말이 맞지. 됐고, 본론을 말아. 어떻게 할 거요?
3: 다른 거 제쳐놓고. 시간이 촉박하. 개화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1분 1초를 다 둬야 한단 말이오. 그래서 말인데 우리를 도와 저기 저 발로를 열어줘.
5: 난 부동산만 알았지 이쪽은 잘 모르. 차라리 사존이한테 말하지 그러. 사존이라면 가능할 거요. 회사 규모도 엄청 크잖소.
3: 아이고, 사존이 미국에 있자소.
5: 아니, 심수에 있어.
3: 심수에 있다고?
5: 몰랐나 보네.
3: 아이고, 전화가 정지 상태라 연락이 안 됐겠소.
0: 한목지한테서 종사존의 조서를 알게 된 종성은 조금도 지체 없이 종사존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자신이 건네준 자료를 열심히 보는 종사절을 보며 종성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연다.
3: 어때? 이런 생화가 어심여무가 돼. 이 오빠는 이번에 너만 믿는다.
6: 오빠, 정말 의외네. 오빠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니.
3: 아이고, 이게 무슨 사업이야?
6: 괜찮네. 정말 좋은 항목인 것 같아요.
3: 사전아, 이게 다 내 시아버지 덕이야. 아니, 아니지. 목지 아버지.
6: 그래요?
3: 응.
6: 오빠, 이 생화들을 보니까 다 인기 품종인 것 같아. 발로를 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래요. 내가 회사를 설득해서 투자를 할게요. 그리고 국제시장까지 열어줄게요. 어때요?
3: 내가 뭐래서 내 동생은 삼부천입니다.
6: 오빠, 그럼 오늘 저녁을 내가 살게요.
3: 그래, 맛있는 걸 먹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빠가 살게.
6: 잠깐만요.
3: 오빠 때문에 이 오빠 허리가 나갈 뻔했어.
0: 종사손이 등 뒤에 뭔가를 감추고 종성의 곁에 다가선다.
6: 오빠, 일어나봐.
3: 뭔데?
6: 우리 오빠 양복이 잘 어울리나 어디 봐요. 역시 우리 오빠 멋있어.
3: 아이고, 내가 멋있는 거 누가 몰라.
6: 이것까지 하고 다니면 더 멋질걸?
0: 종사손이 정교한 곽에 담긴 넥타이를 종성에게 건네준다. 회사의 재무 상황까지 자세히 조사하고 난 라정달이 한목재 사무실로 찾아온다.
2: 난 그냥 챙겨야 할 이익만 챙기는 거야.
5: 난 정말 모르겠어. 회사가 어렵게 주식제로 계약을 했는데 기어코 이 중대한 고비에 이래야 되겠어? 왜 그래?
2: 당시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지금 다 뽑았어. 난 부동산업이 별로라고 와. 게다가 회사도 주식제로 하니 난 너랑 함께 모험하기 싫어. 더 중요한 건 일로 우리 사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5: 이미 상했어.
2: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누자.
5: 좋아. 어떻게 나눌까?
2: 계약서에 분명히 밝혔어. 내 몫은 30%라고. 너희 입으로 약속한 너희 개인 지원의 10%까지만 날 챙겨주면 어때?
5: 난 한 입으로 도 말 안 해. 그렇게 하자.
2: 고마워. 회사에

0: 몇 년간 재무표를 다 봤어. 다르게 생각하지 마. 날 속이지 않을 거라 믿어.
1: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같이 하며 쌓아온 친구의 정이 리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는 한목지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다. 사무실을 나서는 나종달을 등지고선 한목지의 도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0: 정성이 부탁을 받은 종사조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일을 진심에게 맡겨 처리하게 한다. 종사손이 맡겨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한 진심이 업무를 보고하러 들어온다.
1: 생화학은 이미 합당한 곳을 찾았어요. 몇 개의 대외 무역 계약도 거의 성사되었고요. 보세요. 단기간 내 유통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물건을 출하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 좋아요. 진심 씨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그루스처럼 까다로운 사람도 진심 씨 실력을 인정하죠.
1: 과찬이십니다. 더 노력할게요. 그럼 가볼게요.
0: 진심이 종사손이 사무실을 나서자 한목지가 종사손을 찾아온다. 골똘히 문고를 보고 있는 종사손의 앞에 다가간 한목지가 그를 놀려오려는 듯 조목을 종사손의 눈앞에 휙 돌린다.
3: 에잇!
2: 어떻게 왔어요?
3: 보고 싶어서 왔지. 네가 사손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2: 뭐예요?
3: 호두, 머리 좋아지라고.
2: 무슨 일이에요?
3: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얘기나 할까 하고.
2: 어머, 무슨 고민이 회장님을 힘들게 했죠?
3: 라정달이 나랑 갈라서겠다.
2: 갈라선다고? 이 시점에서?
3: 그렇소.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큰 피해를 보느니 차라리 결단성이 있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 왜 그런데요?
3: 까놓고 말해서 출시 후 까딱하다가 몇 년간의 수익을 다 날릴까봐 그러지.
2: 그 사람 주식이 얼마나 돼요?
3: 정달인 최대 주주요. 30%를 갖고 있어.
2: 적지 않네요. 둘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3: 별다른 문제는 없어. 잘 알잖소. 리더기 투명한 거.
2: 잘 됐어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나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3: 내 생각은 이렇소. CCI는 리덕의 투자자로서 리덕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잖소. 거기다 정달의 주식을 15% 더 구매하면 CCI가 리덕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요. 나머지 15%는 우리 내부에서 회수할 거고.
2: CCI로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보아하니 리덕이 출시하려면 순탄하진 않겠네요.
3: 앞으로 좋아질 거라 믿어야지. 고맙소, 사손이.
0: 바로 그때 한목지 등 뒤에서 그루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느새 그루스가 사무실 문어구에 와 서 있다.
4: 루시, 동의하면 안 돼요. 난 반대예요.
2: 그루스, 마침 잘 왔어요. 이 일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4: 루시 마음대로? 루시 아버지의 의견을 안 들어봐요? 동의할 것 같아요?
2: 내가 잘 설명드릴 거예요. 오케이?
4: 루시, 정말...
3: 그루스, 지난번에 심원을 이용해서 우리 리덕에 삼기를 사들인 것도 아직 따지지 않았소. 대체 왜 이러는데? 어? 라정달을 뒤에서 조종한 게 당신이잖소. 그가 지금 리덕을 떠나겠다는데 이것도 자네 생각이지.
4: 그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3: 그렇소. 자네가 왜 자꾸 리덕을 골탕 먹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잘 들어도 여긴 중국이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역사의 필연이고 특히 우리 같은 수많은 기업가들을 수요로 하오. 자네가 파괴자가 되지 않길 바라. 안 그럼 망신당할 수가 있어.
4: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3: 알아들으면 이상하지. 못 알아들어도 난 리덕의 축하연에 당신을 초대할 거요.
4: 안 갈 겁니다.
2: 그만해요, 그루스. 이 일은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진심 씨랑 함께 리덕 회사 축하연에 참가하세요. 오케이?
4: 루시, 그건 말도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상대하지 말아요.
2: 그루스. 잘 들어요, 그루스. 저 저랑 목지 씨 재결합할 거예요.
0: 정사전의 말이 한목지와 크루소 두 사람 모두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4: 뭐라고요?
2: 크루스, 이제 그만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본인한테 속하는 그런 사랑을 찾아요. 진심 씨가 있잖아요.
3: 난 그가 싫어요.
5: 크루스, 나는 자네가 사전이에 좋은 사업 파트너인 거라오. 한데 두 사람 관계는 거기까지요. 사전이도 태도를 분명히 밝혔소. 오케이.
4: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0: 책상을 쾅쾅 내리치던 크로스가 격분에 찬 눈빛으로 한목지를 쏘아보다가 나가버린다. 종사손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쩔 바를 몰라 거친 숨을 내쉰다. 하지만 이 시각 종사손의 마음을 얻은 한목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인다.
5: 크루스가 귀여운 구석이 있네. 솔직하잖소.
0: 미국 리소당의 집.

0: 어, 비리소당이요. 전에 요새 한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일 빠른 걸로 예매해줘. 그래, 알았어.
1: 한목진의 집. 정원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진의 활개 다가간 한목지가 입을 연다.
2: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말해.
2: 사전이랑 재결합을 하겠습니다.
3: 아, 목지야, 나 어지러워.
2: 왜요?
3: 아,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말해봐.
2: 사전이랑 재결합할 거라고요. 재결합. 동의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3: 동의하고 말고. 너무 잘 됐다, 이놈의 자식. 왜 이제야 말해?
2: 손주도 하나 더 하게 드릴게요. 손자. 아니, 손녀.
3: 너만 놀리지 말았지?
4: 자.
1: 손자가 잔물이 담긴 고프를 양손에 들고 싱글벙글하며 마당으로 나온다.
4: 아,
3: 자자자.
2: 손자야.
3: 자리가 좋았다.
2: 아, 내 말 들어봐. 나 사전이랑 재결합할 건데. 어때, 좋아? 하나 들었어요.
3: 좋아하는 거 좀 봐.
1: 1197년 7월 1일 강강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온 나라가 뜨거운 환호 속에 빠진 이 뜻깊은 날을 계기로 리덕 회사에서는 회사 상장 축하연을 베푼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한목지가 순자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그 뒤로 한정년, 선성쌍, 종사존, 그루수, 진심 등이 따른다.
5: 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의 주식이 출시 전날에 9원에서 12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리더기 해냈습니다.
1: 어서!
0: 리더는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내부 분쟁이든 외부 경쟁이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은 부단히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을 빌어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CCI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드리며 조조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잔을 들어주십시오.

0: 함께 총대를 듭시다. 이덕의 아름다운 내를 위하여 건배!
1: 건배!
2: 건배!
3: 본토의 자국을 멈추지 않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날의 기쁨을 함께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조카의 자리를 부딪힌다.
4: 메시 아가씨, 조카예요.
5: 순정.
0: 병사가 나왔구나.
4: 조카해.
0: 선사야.
3: 드라마 인생향연 10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든 소비자 서비스업이든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대중보호스, 퇴근길 골목의 숯불구이, 핸드폰 통화, 연인들이 함께 보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교육, 금융, 공공관리, 과학기술 서비스 등 농업과 산업 이외의 3차 산업 모두가 바로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우리 성에서 서비스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성 지역 총 생산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9,500억 원을 넘어 전성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제 성장 기여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전성 취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세수 소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 가운데서 교통 운수업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룡운그룹 치치할 종합물류단지에서는 작업자들이 바비큐 고기를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급속 냉동해 신선도를 유지한 뒤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동북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인 이곳에는 고품질 창고, 전문 저온 물류 등 하드웨어 시설 외에도 하여, 환적 운송, 유통 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여 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 덕분에 각 기업은 평균 운송 비용을 5에서 7%포인트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의 물류 서비스 역량은 교통 운수 서비스업의 급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성은 창고 면적 27만 평방미터, 5만 5천 톤 수용 냉장 창고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입체 교통망이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철도 운행 거리는 7,230km로 전국 5위, 도로 운송 총 길이는 16만 9,000km로 동북 지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하 도로 교량, 동강 철도 교량은 국경 간 물류의 새로운 회랑이 됐고, 할빈 공항은 전국 10대 항공허브에 이름을 올렸으며, 무원 강해 복합 운송은 북방의 식량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물자 유통이 원활해졌으며, 대통로가 큰 발전을 이끌어 용강 제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용강의 맛이 사방에 퍼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 도매 소매업 부가가치 년평균 성장률이 4.5%,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년평균 15.2% 증가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장은 용강 경제의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 분업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신형 서비스 업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적 서비스업은 지원 역할에서 선도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금융 지원에 이르고, 또 정보 서비스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과 실물 경제의 융합이 깊어질수록 산업 업그레이드의 자신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터 산업 디자인 센터에서 중국 석유 유량 검측용 전기 구동 시스템이 곧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가스 업계의 기계식 전동 가속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급 최초의 산업 디자인 센터인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터 산업 디자인 센터는 현재 에너지, 중공업 등 여러 업종의 설비 디자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은 스마트 공장 334개, 국가급 시범 사업 121개, 서비스형 제조기업 59개를 육성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년평균 12.9% 성장했습니다. 용강 제조는 이제 용강 디자인과 용강 혁신의 날개를 펼치게 됐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의 핵심 동력 외에도 생활적 서비스업이 가져오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의 날로 향상되는 삶의 질과 갈수록 활발해지는 내수 시장의 활기 두 측면을 동시에 아우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관광업은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머물게 하고 골목골목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업체들이 부를 얻게 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객 총 지출이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있습니다. 문화 관광 열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현급 지역 관광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화하 동극에서 신주 북극까지, 온천의 고장에서 화산의 도시까지 곳곳에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전통 농업 현인 쌍합산 지표원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경유 관광을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현에서도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 음식 숙박 소비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현지 철성산 관광지의 인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의 숙박 요식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9.4% 증가했고, 문화 체육 오락업은 연평균 14.1% 증가했습니다. 공연 기획사는 60개에서 336개로 늘어났으며, 실버 관광 열차를 통해 연평균 약 1천만 명의 고령자가 용강을 찾아 체류하며 건강 휴양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빙설 경제의 총 규모는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855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가 내일의 산업이 되며, 다수의 서비스업 중점 프로젝트가 흑토지에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 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 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렴프 쪽으로 팔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1: 박 회장.
2: 아니,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1: 자를 기다리고 있었네.
0: 곽상을 부른 사람은 로 모범이었다.
2: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어떤 로병들은 이젠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네.
0: 로병이라는 말에 곽상은 피뚝 지피는 데가 있었다.
2: 혹시 애꾼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1: 그거 아니고 누구겠나?
2: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1: 부대가 이 고장에 와서 생산에 종사하게 된 다음부터 그는 거포 며칠 일하지도 않았네. 일하러 나가서도 끙끙 아름 소리를 내면서 귀병을 하거든. 그래서 한 번은 지도원이 비판을 좀 했더니 아예 구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네.
2: 안 되겠군요. 한번 단단히 혼내줘야겠습니다.
1: 아니, 자네는 또 그 본세로구만.
2: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혼내주지 않으면 부대 규율이 뭐가 됩니까?
1: 사실 우리 전사들은 모두가 훌륭하단 말일세.
2: 애꾼도 전투에서야 얼마나 용감합니까?
1: 그러길래 사람은 갈라볼 줄 알아야 하네.
2: 그 말이 맞습니다.
1: 애꾼은 애를 먹이는 습관이 있지만 심성은 좋은 사람이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급별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람도 있고.
2: 혹시 누굴 말하는지?
1: 금방 자네와 같이 오던 사람 말일세.
2: 류경상요?
1: 그래, 요즘이 어느 때인데 해종일 잔치할 생각만 하다 보니 사업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관계치 않아.
2: 저도 오늘 그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 요즘 정세가 긴장한 데다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자는 연장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잘 생각해보고 처사해야 하네.
2: 네, 정세가 긴장해졌으니까 잘 정리해야지요.
1: 이번에 고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전처럼 전사들과 같이 아무 때 아무 곳에나 장난을 쓰지 말고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하네. 그렇지 않다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전을 잘 거느릴 수도 없으니까.
2: 명심하겠습니다.
0: 곽상은 아버지와도 같은 로모범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것에 깊이 감사했다.

0: 그날 저녁 곽상은 밤늦게까지 지도원한테서 자기가 집에 가 있는 동안 부대의 정황을 요해했다. 한쪽으로 지도원의 말을 들으면서 곽상은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무르익혔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잠자리에서 일어난 곽상은 오늘은 우선 애꾼과 담화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세숫물을 또 놓았다.
1: 와, 시원하다.
0: 곽상이 한창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데 일반 반장이 쪽지를 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2: 어? 무슨 일이요? 애꾼이 도망쳤습니다.
3: 뭐라고? 애꾼이 도망쳤다고?
2: 네, 사실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지도원도 벌떡 일어섰다.
4: 아니, 일반장 동무, 대체 어떻게 된 판이요?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소. 그가 도망칠 것 같으니 주의하라고.
2: 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가 차근차근 말해보.
0: 어제 로모범에게서 매사에 주의하라는 충고를 들었는지라 곽상은 퍽 침착했다.
4: 애꾼은 평소에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주의를 돌렸어야지.
2: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고 말았군.
4: 아니, 기회라니.
2: 그 친구가 얼마나 욕바로. 내가 어제 돌아와서 밤늦어 자리에 든 걸 알고 뺑소니를 쳤지 않았어.
4: 그 친구라면 그럴만도 하지.
2: 반장 동무, 동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요?
5: 그가 남긴 편지입니다. 어디 보겨.
0: 반장이 편지를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빨이 적혀 있었다.
6: 경계하는 전부 책임 동지들, 이젠 혁명도 끝났으니 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나 스스로 비순한 겁니다. 난 이제 당신들의 비판을 받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널리 양해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잘 대접할게요. 공명정대한 사람은 음특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부대의 물건은 다 두고 갑니다. 총도 닦아놓았습니다. 왕대발.
0: 조금 차분해졌던 곽상은 그 편지를 읽고 나자 다시 화가 부쩍 통했다. 편지를 내동댕이 친 그는 싸창을 어깨에 맸다.
2: 언제쯤 도망친 것 같소?
5: 자정이 지나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2: 어느 길로 가는지 아마나? 큰 길이요 아니면 오솔길이요?
5: 동구바까지 나갔다가 오솔길에서 그가 쓰던 수건을 주었습니다.
2: 그럼 큰 길로 추격하교.
5: 네? 오솔길에서 수건을 주었는데 큰 길로 추격하다니요.
2: 이건 우리를 그쪽으로 유인하려는 거요.
5: 아, 그 친구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 친구는 요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머리가 잘 돌거든. 자, 가교.
4: 아니, 연장 동무네 가지 마. 내가 갈게.
2: 알았어. 아, 그런데 그 애꾼은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 한 사람 더 데리고 가.
4: 누구 말이요?
2: 화정바.
7: 네?
2: 동부가 지도원을 따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잡아와야.
7: 알겠습니다.
0: 지도원이 반장과 화정방을 데리고 떠난 다음 곽상은 생각에 잠겼다. 애꾼 왕대발은 참군한 지 오랜 로병인데 전투에서는 언제나 지혜를 발휘하여 잘 싸우지만 평소에는 상급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엇나갔다. 점심때가 지난 지 한참 되어 화정방이 달려왔다.
7: 오! 애꾼을 잡았습니다.
2: 수고했어.
0: 화정방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애꾼이 배낭을 메고 령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곽상이 령부에 도착하니 애꾼은 배낭을 깔고 앉아 여유작작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기색은 전혀 도망친 사람 같지 않았다.
2: 왕대발, 어디 좀 말해보라고. 왜 도망쳤는지.
6: 련장 동무, 그렇게 성낼 것까지야 없지 않소.
8: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 할 얘기가 있으면 천천히 일어나면 될 걸 가지고.
2: 말장난 그만하고 왜 도망치는가 묻고 있잖아.
8: 아니, 이거 뭐 내겐 민주도 없어?
2: 뭐? 민주?
8: 난 도망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지도원한테 좀 물어보. 내가 그한테 몇 번이나 말했다고. 아, 그런데 당신들은 왜 실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빈소리만 하는가 말이오.
2: 이거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제 쪽에서 되려.
8: 제대로 말하면 당신들이 비순하지 않으니 나설로 비순할 수밖에 없었지.
0: 한쪽에서 그 말을 듣던 연락병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9: 저분이야 러병이니까 자기 절로 얼마든지 비순할 수 있겠죠.
8: 예숭이 같은 이라고 지금 날 씻가서 그러는 거야?
0: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도원이 나섰다.
4: 옹대발롱모, 좀 생각해보시오. 황과 사적으로는 물론 전군적으로도 동부처럼 애를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부는 혁명을 한 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낙후해서야 되겠소? 동부는 그래 창피한 생각도 들지 않소?
8: 아니,
4: 그래 속 시원히 말해보.
8: 난 애를 먹였다는 건 성인하지만 낙후하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래, 툭 털어놓고 말해보기요. 내가 언제 돌격에 앞장서지 않은 때가 있었단 말이오. 내가 언제 비겁하게 놀았는가 말이오. 내가 언제 쓸개 빠진 짓을 했는가 말이오. 동서남북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머나먼 행군길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걸음을 적게 걸었단 말이오. 난 공로는 세우지 못했지만 고생은 남들 못지않겠소. 아니 그런데 어?
2: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도망쳤다는 말이오?
8: 그런 건 아니오.
2: 그럼 뭔데?
8: 당신들은

0: 신발 많아.
1: 뭘 보고 우리가 빈말을 했다는 거요? 어디 좀 얘기해보.
0: 좋소. 그럼 내가 좀 말해볼게. 첫째, 일본 놈들과 싸울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소? 외놈들을 때려엎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외놈들을 때려엎었지. 그런데 당신들은 또 뭐라고 했소? 장계석을 때려엎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안 그랬소? 자, 그럼 이제는 외놈들과 장계석을 때려엎고 혁명도 승리했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말이오?
2: 우는 소리는 작작하라고. 동무도 승리의 과실을 한몫 타지 않았소?
0: 그렇소. 난 확실히 승리의 과실로 땅을 분배받았소. 하지만 땅이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단 말이오. 땅만 있으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날 수 있소?
2: 하지만 아직도 적이 있다는 걸 잊어서야 되겠소?
0: 뭐? 적이라고? 어휴, 적이 어디 있어? 좀 말해보.
3: 옆에 있던 화정방이 왕대발이 말에 대답했다.
4: 대만에 있죠. 그래, 대만에 적이 없단 말이오?
0: 그럼 대만을 칠 때 날 부르라고. 전쟁을 한다면야 어느 전사인들 오지 않겠나?
2: 이런 한심한 친구라고야. 미국 놈들이 조선을 침략한 건 뭐로?
4: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신문도 보지 않고 정치 강의 시간에는 책에다 아이들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인데 그가 알 리가 없죠.
3: 화정방을 흘겨보던 왕대발이 다시 반격했다.
0: 동물들의 말대로 하면 혁명이란 건 끝이 없단 말이구만. 그래, 한생을 군대에 써야 한단 말이오?
2: 더 기말할 것 없이 저 왕대발을 영창에 가둬.
4: 네?
0: 영창 생활도 못할 거야 없지. 배상급 간부도 규례를 위반하면 영창에 드러나는데.
3: 그 말을 들은 곽상은 왕대발이 이전에 자기가 포로를 사살한 일로 처분받은 사건을 들먹인다는 걸 알고 발끈했다. 바로 그때 영부의 연락병이 급히 달려왔다.
5: 보고! 레드장!
6: 진원 동지!
2: 무슨 일이요?
6: 포안부에 급히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2: 아, 대체 무슨 일이 생겼소?
6: 긴급 통지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7: 아, 빨리 가기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3: 곽상과 지도원이 탐부에 도착하니 회장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등군 탄장이 부상을 입고 후방병원에 가있기에 정치위원 주부가 회의를 사회했다.
8: 동무들, 목전의 형세는 아주 소넘합니다. 지금 미국 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는 퇴로가 끊겨 아직도 남부전선에서 후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침략군은 벌써 38선을 넘어서서 북으로 침범해오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임시수도 평양이 포위되고 조선민들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주석과 당주황에서는 즉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상급의 명령에 따라 가을거지를 즉시 중지하고 무기들을 정비하며 동원사업을 전하여 사흘 뒤에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3: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장에서 나와 령부 쪽으로 향한 길로 곽상이 앞서고 지도원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2: 지도원 동무, 동무 결심은 어떻소?
7: 더 말할 게 있소? 싸워야지.
2: 그래, 싸워야지. 모주석의 결정이 얼마나 영명하오. 지난날 우리는 일본 놈들과도 싸워봤고 국민당 놈들과도 싸워봤는데 우린 아직 미국 놈들과 싸워보지 못했거든.
7: 그럼 이번에 미국 놈들과 싸우게 됐으니 속이 뚫리다 말이오?
2: 그렇지. 이제야 미국 놈들과 맞다들어 싸울 기회가 생겼단 말이오.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놈들을 호되게 답세해야지.
7: 광련장, 제국주의자들이 알면 자네를 호전분자라고 하겠구만.
2: 난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요. 야, 아무 때든 일단 싸운다는 말만 들으면 온몸에 기운이 맞붙인단 말이오.
7: 그런데 광련장, 동원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지 않소?
2: 사흘 안으로 동원까지 하려면 시간이야 딸리겠지.
7: 지금 뒷걸음질 치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0: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군.
1: 별 문제 없을 거야. 지동 동무는 우리 전사들이 어떤 동무들인지 잘 모르고 있어? 평소에는 애를 먹이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광고비에는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내가 여러 해를 두고 겪어본 사실이오. 지금 우리 분공하기오.
0: 그렇지, 분공해야지.
1: 돌아가는 길로 지부위원회를 열자고. 동무는 다른 지부위원들과 함께 동원 사업을 책임지고 낙후한 동무들은 다 나한테 맡겨. 내게 좋은 수가 있어.
2: 곽상은 배심 좋게 말하고는 싱긋 웃어 보였다.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곽상이 한창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일 때 같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곽상 내 연에 소속된 영의영장 류키영이었다.
3: 왜서 당중앙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전국 대륙에서 23년간 전쟁을 하고 이제 금방 전쟁이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라니. 그것도 선진 무기로 무장한 미국 사람들과?
2: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당중앙의 결정이 영명하다고 하니 그도 마지못해 응부했으나 속에서는 숱한 의문 부호가 물결치 올랐다. 특히 이 결정은 그의 결혼 준비에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될 수 있었다. 온갖 생각으로 골몰하던 그는 결혼 날짜를 앞당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말을 타고 80리를 달려 위생부가 있는 함양에 이르렀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